0: 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닙니까?
1: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2: 미래대응기금은
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쌈짓돈 평가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채무 상환 규모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4: 초과 세수로 우리가 조금 여유분이 생겼다면은 이걸 국채에 더 갚았으면 진짜 박수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5: 세수 부족.
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이걸 할당하는 게 제일 맞죠? 그치 이걸 죄다 다 국채 상환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빚을 왕창 또 내야지 않겠습니까?
6: 작년에 낸 것과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0: 내후년에는 22, 3조가 올라간 101조까지 뛴다, 이제는 지방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총량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박 장관은 초과 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은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예측 실패부터 재난 대응의 허점까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거제 폭우 당시에 강수량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다 기상청 본청이 비상근무를 조기에 해제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까지 호우특보가 빗나간 사례가 300건을 넘었고 위험 기상 사후 분석 누락과 관측시설 관리 미흡, 슈퍼컴퓨터 교체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예보가 빗나간 데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리는 가운데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두고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조직 결속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2일 개청식과 함께 정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떠올랐지만 수장 없는 대행체제로 출범하며 개문발차가 현실화했습니다.
5: 중수청이 충분한
6: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5: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 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앞서 친윤 논란 등 여권 내부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정면 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7: 현 단계에서
6: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7: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다만 내부 결속 등 조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대표적인데 첫 출근길에서도 직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4: 임 청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중수청의 준비 미흡도 질타했고 이에 행안부 장관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9: 이문정 청장이 행정원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 근데 지금 이문정
9: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인력과 기반 시설 등 완전한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중수청. 내부 이견이 계속 표출된다면 출범 초기부터 조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 정치와 청산과 내란 범죄 척결 등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도어 스태핑을 통해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폐단이 발생했고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 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0: 어제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 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도 농업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농심 위반이 심상치 않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김 대표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여야 격돌이 예고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당일.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안성의 농촌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에도 나섰습니다. 농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를 먼저 언급하며 뜻밖의 일정에 담긴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2: 부모님께 물려받은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1: 몇 시간 뒤 정부는 김 대표가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농지조사 처분 제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듭된 해명에도 현장의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당정이 농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4: 현장의 목소리를
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4: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김 대표는 농촌 민심까지 두루 반영된 국정지지율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신이 10%포인트 상승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취임 뒤 100일까지 50일 넘게 남은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권 강경파와 중수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언한 당 차원의 제어가 실제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단서 중에 하나로 보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지난 7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가 26살 중국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인공지능 클로드에 해킹 성과를 담은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한 학력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킹범은 이력서에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해킹범은 또 탈취한 금융정보를 어디에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AI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추정은 정황에 따른 것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흔적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력서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위 6권 해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찰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알려주겠다고 회신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가 공격받은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 시설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8: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전남 광주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입니다.
9: 왜 범행 저지르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8: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현금 카드까지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3: 경찰 관계자입니다.
8: 이 같은 A씨 진술에도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고 범행 뒤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부부 1톤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다가 각각 영산강 인근에 버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알아 이동수단까지 바꿔가며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특히 A씨가 범행 도구를 챙겨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10: 흉기를 지금
3: 경찰 관계자입니다.
10: 흉기가 갈아서 있는 거 다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 A씨는 나주의 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을 알고 돈을 노리고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를 추궁하고 있는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6: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북 중부 내륙 고속도로 문경 2터널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던 중 차량 정체로 감속을 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 한림읍에 있는 사료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에 구조물이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2대와 전신주가 파손됐고 인근 581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전력공사는 사료 저장시설 철거 작업 중에 크레인과 연결한 쇠줄이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사전투표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기다리지 말고 투표장으로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1월 3일 본투표를 20여일 앞두고 오하이오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할 곳을 배정받습니다. 고속도로 옆에는 트럼프 때문에 식료품값 올랐다는 민주당 선거 광고판이 보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11.2%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양당 상원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오하이오를 포함해서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캔자스, 메인, 미시간, 텍사스까지 7곳이 비슷한 양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7개 지역을 동전 던지기처럼 누가 이길지 모르는 초접전이라는 뜻에서 토스업, 경합주로 부릅니다. 7곳 중 한 곳만 빼고는 현역 상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라 여기서 4곳을 민주당에 지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태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왔는데
12: 우편 투표로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편 투표는요 거대한 사기입니다.
11: 지금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2: 여러분의 주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투표하세요. 사전투표를 하든 우편으로 투표하든 아니면 11월 3일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1: 민주당의 상하원 모두를 내줄 수 있다는 걱정이 공화당 안에서도 커지는 상황인데 사전투표를 공격만 하고 있다가는 농촌의 트럼프 지지층 투표율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2: 이번 선거 상당히 팽팽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1: 이번 주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국정 지지율이 32%로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

0: 37%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연휴 첫날을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들이 차량들이 일찍부터 많이 몰렸고요. 상행선으로도 조금씩 차가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도 이제는 차가 좀 늘면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그보다는 상황은 좋지만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2차로에 9시 8분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꾸준하게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종암 지나자마자 신내까지는 밀리고요. 바로 옆으로 내부순환로는 기름에서 종암분기점 들어갈 때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이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가지 구간 진입이 어렵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3건의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먼저 멀리 통도사 부근, 신탄진 부근, 청주유기소 부근에 각각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 수습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덕수 3패에서 서종까지, 남춘천에서 동홍천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30km 넘게 밀리고 있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는 서천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답답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흐름이 좋은데요. 강릉 쪽으로는 둔대에서 동금포, 신갈분기점에서 용인, 덕평에서 호법, 원주 부근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아침 9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자 금토일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번 연휴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며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집에 계실 때나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영화 007 카지노 로얄의 주제곡이죠. 크리스 코넬의 You Know My Name.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셀레...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9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크리스 코넬의 You Know My Name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도 정말 좋고 뭐 007 카지노 로얄 뭐 끝내주는 영화죠. 저는 본드, 제임스 본드를 학생 때 딱 접했는데 이 영화 보고 제임스 본드 같은 특수요원을 한번 꿈꿔보기도 했지만 고문받는 장면 보고 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살이 심해서 주사도 잘 못 맞는데요 뭐. 아무튼 9시 뉴스 앤 뮤직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팝송 듣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또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도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팝송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보의 How Can I Tell Her 그리고 카니 프랜시스의 웨딩 케이크.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아침 9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가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위원회인 81차 유엔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치열한 외교전 대결을 펼쳤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은 국경 봉쇄 공사를 군사적 침범으로 몰아가려는 간교한 책동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유엔군 사령부 부와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폭발물은 북한의 살상용 지뢰임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군사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미국 빅테크를 이끄는 기업가들에게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 등 6명에게 국가과학훈장과 국가기술혁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의 경의와 기술업적이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 모인 뛰어난 인재들의 도움으로 언제나 정상에 서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의 커피 생산량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중앙아메리카산 아라비카 커피 프리미엄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정부는 올해 커피 생산량 전망치가 각각 7%와 10% 감소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커피콩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핵심 지역으로 중미 지역은 전 세계 아라비카 공급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카렐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그리고 마이클 볼턴의 When a Man Loves a Woman.

카라나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마이클 볼턴의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 9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제안한 7인 계획에 대해 미국 측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며칠 안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른바 7일 계획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재 미국 측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며칠 안에 답변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에 따라 기업 10곳과 개인 6명, 선박 5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여러 국가에 걸친 불법 해운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선박 신원을 위장하며 국제 제재를 회피해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거래한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의 기업들과 경영진이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300여일간의 초장기 배치를 마치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 8일 링컨호가 태평양과 남중국해, 중동에 걸친 10개월간의 배치 임무를 마치고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링컨호 항모 타격단은 이번 임무 도중 자살 시도가 8건 발생하는 등 부대원들이 심각한 정신건강 악화와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식량과 위생용품 등 보급품 부족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10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I'd Rather Go Blind, 그리고 듀란 듀란의 Notoriou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of My Love for You, 이렇게 세 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10시 20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고 가을 햇살도 햇살을 머물며 눈부시게 떨어지는데요. 연휴 첫날 가을의 정취에 푹 빠지기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로 위로는 이른 시간부터 차가 무척 많았고 현재 도심도로 위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흘러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도 한강대교는 북단 용산역 쪽으로 다리 위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과 월릉분기점 사이 지금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초차로가 좀 좁은 구간인데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뒤로 많이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위로도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내려서는데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가는 동일로는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속도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양산 부근에서 통도사까지 이제 길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천분기점 상서 부근 옥산 기흥 양재에서 반포까지 상행선으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6: 우리 측은 북한의 소행인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간교한 책동이라며 두 차례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세계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위원회인 81차 유엔 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 비무장 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8: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이 긴장구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7: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간교한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 That is a sinister obstructive move.
8: 지뢰 폭발은 국경 봉쇄공사를 군사적으로 침범으로 몰아가려는 간교한 책동이자 과제를 뒤집어 씌우려는 야비한 협잡입니다.
7: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8: The mine had been deliberately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안지인 주 유엔 참사관입니다.
7: 북측은 적대국인 한국과 군사적 주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힘으로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단과 비핵화 준수를 촉구했고 북한은 자위적 주권 관리를 더욱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의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 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북한

0: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정원장이 해외에 갈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에 새로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는
2: 장관입니다.
1: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통일부 장관은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안보는 물론 경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추진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4: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 한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뢰 폭발 자작극에 이은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정부는 평양 강동군 병원에 약 93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6: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상규이기도 합니다.
5: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는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의료장비 부족 등을 거론한 건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결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한다며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엮일 일이 전혀 없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취약계층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듯 접근한 이재명 정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 김정은
2: 김을주 경남대 국공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7: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이 자립갱생의 성과 그리고 또 정상국가 프레임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5: 선 대 선을 앞세워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형국인 만큼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4: 대사 소환은 비공개 합의를 깨고 사과를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풀이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8: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정격 결정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공개 사과도 거부하자 강력 조치에 나선 겁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 재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9: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0: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우회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대응을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적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의 외교적 불만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만큼 한 우크라이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 따져 묻고 훼손된 신뢰를 복구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0: 외교부는 소환된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과 대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민주당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세계와 우리 문화를 잇는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한글을 미래 100년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며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세계와 소통하는 글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글의 가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토착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한글의 창의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한글날을 맞아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대하는 정치권의 언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해마다 한글날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당부를 해왔지만 정작 일부 여당 인사의 거친 언사와 막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의 말에는 국민을 향한 책임이 따른다며 세종대왕이 백성의 뜻을 헤아렸듯 오늘날 정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글날 제정 100도를 맞은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글자로 멸칭을 만들고 혐오와 증오, 조롱을 동원하는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 격퇴와 정권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권력 독점욕에 빠진 민주당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동지와 우군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장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난 대선 수준의 국정동력 재결집은 어렵다면서 집권민주당은 민주의 황금시대에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그 시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재수사하자 구속하자는 건 진짜 참검사, 용기 있는 검사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친윤검사 출신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이에 이 대행은 지금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며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검란에 동참했다며 검찰 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다음 주 수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 정치화 청산과 내란 범죄 척결 등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도어 스태핑을 통해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폐단이 발생했고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밤중에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4: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는 물론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멈춰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자정이 넘은 시각 쿠팡과 쿠팡이츠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먹통이 됐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A씨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6: 네, 유감스럽게도 현재 쿠팡 사이트가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발생을 해서 고객님 정보와 주문 정보 모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5: 비슷한 시각 음식을 배달하던 기사들은 길거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며 배달하던 중 접속 오류가 발생해 고객 주소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7: 픽업을 두 개를 해가지고
2: 쿠팡이 제 배달 라이더입니다.
7: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앱이 다운이 된 거예요. 서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5: 그 사이 배달이 안 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SNS를 가득 채웠고 음식을 주문받은 식당 역시 배달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도 주문을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8: 라이더 전화번호도 좀 가르쳐달라 하니까
2: 식당 사장입니다.
8: 서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5: 물류센터 작업도 멈춰섰습니다. 서버 오류로 물건을 분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4: 물건을
2: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4: 각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구석에 쉬고 있는데.
5: 접속 오류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한밤중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YTN is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말 많이 밀리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40km 넘게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쪽으로는 70km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남부지방 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목들도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으로도 많이 밀려서 지방 쪽 이동하시는 분들 정체 구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선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계룡 부근, 논산 쪽으로는 회덕에서 유성 서대전 분기점 부근 답답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금강 3터널 대소 분기점 금안 꽃동네에서 금안 휴게소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삼락에서 대저 분기점 칠곡에서 다부터널까지 그리고 가산을 통과할 때 밀리는데요. 중령터널 부근 3차로에는 또 고장차 소식도 들립니다. 중부고속도로도 남이 쪽으로 구간 속도가 처져 있는 가운데 진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284km 지점 부근에 1, 2차로에 사고가 나서 대소와 진천을 빠져나가는 길이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쭉 오전 시간에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 시간째 밀리고 있고요. 양평 쪽으로는 선산 부근,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 터널까지 1시간 전부터 주춤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70km 가까이 밀리는 가운데 안산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팝송 그리고 가요 듣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어볼게요. The King Singers의 When She Loved Me.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
0: 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더 킹스 싱어스의 When She Loved Me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토이스토리 2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장난감 제시의 과거 장면에서 삽입된 노래인데 이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일 때는 꼭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멀어지잖아요. 그게 장난감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고 또 당연한 거기도 하죠. 아이와 장난감의 관계성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과 좀 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부모님 품에서 서서히 나와서 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또 부모님께서도 세상을 향한 제 발걸음을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저 역시 부모가 돼서 제 자식을 품에서 놓아줘야 할 때가 오겠죠. 그런 정서를 담은 노래 When She Loved Me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래 두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헬렌 레디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이렇게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3분 막 지났고요.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지방 방향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9시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까지 7시간 20분, 대구까지 6시간 40분,

10분, 목포까지 6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 방향 도로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562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4만 대, 반대 방향 차량이 41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충무부장이 하루 만에 또 입장문을 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 광대극이라며 거듭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북한을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남 적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는데 국가 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 경장에게 파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경장에게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사람과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문성국 님께서 저희 집은 오늘 새벽부터 비상에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심각한 고열로 인해 오늘 응급실 다녀오시고 지금은 현재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신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빨리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뭐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요. 진심을 다해 빨리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 환절기라서 다들 건강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독감하고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외출 후에 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방침 철저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팝송 들었고요. 이제 가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요 두 곡 준비했는데요. 10cm의 해피레인 그리고 황가람의 우리의 시간을 읽는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10cm의 해피레인, 황가람의 우리의 시간을 읽는다 이렇게 두 곡 만나보고 오셨고요. 10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2세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휴일인 내일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 오전 9시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백범광장을 출발해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코스를 걸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 속 남산의 정취를 즐기게 됩니다. YTN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과 함께 생명을 잇따라는 주제로 풍성한 행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소중함,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께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새 날씨를 보면은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게 아, 여기서 더 바라는 건 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정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1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곡 보내주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보내드리고 다비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11시 20분에 만나요.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9도선까지 올라왔고요. 전주도 19도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햇살이 단풍 떨어지는 만큼 도로 위로 차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70km 가까이 막히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도 정체가 되는 가운데 군데군데 돌발 구간까지 발생하는데요. 마음의 여유 두시고 안전거리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에서 통도사까지 막히는데요.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 여파 받아서 칠곡 분기점 통과가 쉽지 않고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까지 더딘데 수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쪽으로 진입하는데도 속도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외곽 방향으로 70km 가까이 밀리는 가운데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남사, 북천 안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회덕 분기점을 통과해 비룡 분기점 쪽으로 나서는데 밀리고요. 도동 분기점과 경주 부근으로도 조금 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진영승 합참 의장이 군사분계선 지뢰폭발 사건을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0: 임종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예, 네, 그렇습니다.
0: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입니다.
4: 지금 이 도발이란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3: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6: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3: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7: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5: 일부는 제한되지만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8: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0: 의원입니다.
8: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9: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더불어민주당 지킬 수 있다고 의장님 보십니까?
8: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재량 가능하다고 봅니다.
3: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어제 오후 3시 반쯤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어제 지뢰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오후 5시 반쯤 현장에서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면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0: 있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군 당국의 결론이 나온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전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군의 일을 맡기고 직접 대응하진 않은 셈입니다. 정부의 평화공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 국방부에서 나오는 대응
3: 강유정
2: 조치가
3: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국방부 입장을 가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이 대통령의 합의 위반 지적에도 반박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대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현지 한국 대사 소환까지 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훈 전략은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4: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왜 찍소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나만 주작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5: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초강수를 둔 건 국익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를 건드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대러 석유 제품 수출 의혹도 제기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즉각 반박에 나서며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 지지율 반등에는 효과가 있을 거란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6: 하지만 그럴 경우 임기 내내 남북 대결 구도가 고착됐던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 속에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0: 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인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8: 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9: 4년 부축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3: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10: 정보 빠르고
3: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8: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1: 한 분이라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8: 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1: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8: 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2: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3: 한국 호계 농업 경영의 중앙연합회 정책 정책실장입니다.
12: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7: 이렇게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 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도 농업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0: 거듭된 해명에도 농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직접 달래기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데요. 김 대표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는 과정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함께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여야 격돌이 예고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당일. 이른

0: 아침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안성의 농촌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에도 나섰습니다. 농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를 먼저 언급하며 뜻밖의 일정에 담긴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1: 부모님께 물려받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0: 몇 시간 뒤 정부는 김 대표가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농지조사 처분 제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듭된 해명에도 현장의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당정이 농심달래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3: 현장의 목소리를
4: 신현용
3: 듣도록
4: 더불어민주당
3: 하겠습니다.
4: 대변인입니다.
3: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김 대표는 농촌 민심까지 두루 반영된 국정 지지율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지지율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신이 10%포인트 상승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취임 뒤 100일까지 50일 넘게 남은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좋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권 강경파와 중수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언한 당 차원의 제어가 실제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자필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도어스태핑을 자처해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리는데요.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 우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걸 꼽았나요?
6: 네,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는 내용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가석방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이번 주 내내 파장이었죠. 하지만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통한 이 전국의 파장은 3년 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를 두고 이 법정에서 이전 부지사와 아내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당시 배우자는 이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그래서 이전 부지사의 입이 주목을 받았었고 이후에도 이전 부지사가 이번처럼 옥중 입장을 내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였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지만 이번에는 가석방을 두고 다시 이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5: 네, 근데 이 불붙은 논란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직접 그 옥중 자필 입장을 냈더라고요.
6: 그렇죠. 그제 관련한 보도가 나왔고 어제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접견을 해서 이 입장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하려고 한다. 진상규명 지체가 되는 것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그러면서 본인과 같이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한 언급은 이 옥중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사 측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가석방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다만 이 논란이 감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입장을 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 네, 이 변호사가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내놓자 파장이 커졌고 그러니까 다시 이전 부지사가 직접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6: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이 관련한 내용을 처음 언론에 인터뷰한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그제 그러니까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는 이 표현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수감을 방치하는 현실이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문을 본인 SNS에 다시 공유를 하면서 당사자가 말을 했으니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이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모여서 이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예. 그런데 이전 부지사의 접견 횟수가 평균 하루에 한 번꼴이다. 이런 통계도 나왔다고요?
6: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자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부 접견이 총 454차례로 이걸 환산하면 하루 평균 한 번 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서 단독 접견 또는 특별 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20건이었고요. 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한 걸 겨냥해서 줄 면회로도 시한폭탄 이전 부지사 입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럼 중수청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꼽았나요?
6: 갈 길이 구만리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결정이 됐지만 김지용 후보자의 갈 길은 구만리입니다. 어제 도어스태핑을 자청을 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바로 자청을 한 건데 한쪽 분량의 입장에는 본인이 만약 중수청장이 된다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가 담겼고 다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어스태핑이 진행된 시간은 2분에 불과했고요. 김 후보자의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 도어스태핑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고요. 해서 청문회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뭐 도어스태핑 치고 좀 너무 짧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 가운데 그래도 좀 이건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었나요?
6: 예, 저희도 도어스태핑 전에 미리 엠바고 형태로 내용을 받아봤을 때 내란 범죄 척결이라는 게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직접 김 후보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7: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4: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6: 예, 김 후보자의 이 발언이 주목이 됐던 이유는 중수청의 지금 1호 수사가 뭐가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중수청 내에 설치해서 이 내란 사건 수사가 1호 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청장 후보자의 말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또 청문회를 앞두고는 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란 언급이 여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5: 네.
6: 다만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이자 중수청 청문회 준비단은 수사 대상 그러니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7대 범죄 가운데 내란이 있어서 언급한 것이지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검찰이 폐지된 데까지 이른 데 대해서 뼈저리게 통감을 한다면서도 중수청은 수사의 정치화를 끊어내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5: 예, 그런데 김 후보자를 두고 뭐 여권의 반발도 있는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내부 비판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6: 그렇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재청된 이후부터 본인이 광주로 첫 출근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김 후보자는 적격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나가서 본인이 증언을 하겠다, 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고요.
5: 네.
6: 이 과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임 청장이 사퇴를 하고 오면 증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입장에서는 이 눈에 가시일 수도 있는 임 청장이 임명 전부터 광주나 부산 그러니까 서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갈 거라는 관측도 나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청장이 된다면 이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숙제입니다.
5: 예, 오는 14일 열릴 청문회에서 또 어떤 말들이 오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끝으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내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6: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처 청탁 의혹은 다시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공익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앞서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을 최초로 한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1심과 달리 선고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항소심에서는 이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이 사업가이자 브로커 양모 씨에게 강 교수가 전환사채 대금에 6억을 줬다라는 점을 이게 식약처 청탁 대가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5: 네.
6: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수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이와 별개로 이 사업가이자 브로커인 양 씨는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법조계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으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씩 차량이 모아지는 구간인데 사고 때문에 더 혼잡하고요. 동호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 쪽으로 전체적으로 시간 소요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 양화대교 교가 북단 쪽 홍대 쪽으로 가는데 다리 건너기 어렵고요. 뒤로 이어지는 성산대교나 서부간선도로 위로도 차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분당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과 수서 사이 복정 진출부 부근에서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램프와 종암분기점 빠져나갈 때는 한번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11시 14분경에 난 사고입니다. 아직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차로를 미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칠곡에서 다부터널까지 또 가산 통과할 때 횡성 지날 때도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도 청주분기점에서 문희 1터널까지 영덕 방향으로 10km 구간 고스란히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청주 주변을 이동하는 길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자, 북천안에서 천안호두유계소, 옥산에서 청주분기점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94.5MHz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기가요 듣습니다. 듣고 싶은 가요 혹은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계획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마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하시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그럼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방탄소년단 BTS의 소우주로 출발합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방탄소년단 BTS의 소우주로 오늘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의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선곡표가 딱 이 시기의 노래들인데요. 제가 이때 학생이었거든요. 누가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10대, 20대 때 향유했던 문화를 평생 향유하게 된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 11시 뉴스앤뮤직의 선곡표에 가득 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평생 향유하는 그때 10대, 20대 때 들었을 듣고 지금도 향유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노래는 뭘까요? 궁금한데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올려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들어온 소식들도 전해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유나의 해성, 이렇게 두 곡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윤아의 해성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의 뮤직 11시 35분 지났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늘 오후 2시쯤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 민영배 전남광주시장이 광주군공항에 있는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반도체 공장 부지 여건을 포함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4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사다리차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A씨를 포함한 3명이 이송됐으며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그리고 마야의 나를 외치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마야의 나를 외치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북한이 내일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림비행장의 세 구역에서 병력과 군사차량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을 준비했던 때와 비교하면 규모나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 김일성 광장이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건물 등에도 특별히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의 담배, 흡연과 관련한 짧은 동영상 숏팝 영상 10편 중 9편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배 흡연 관련 유튜브 숏폼 300편 가운데 271편 90.3%의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12세 관람가 영화 24편 중 15편, 15세 관람가 영화 28편 중 23편에서도 흡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한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 콘텐츠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튜브와 쇼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한 부산 영도대교 몸체들기 행사가 중단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영도대교 구동 설비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돼 사고 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는 지장이 없고 전문업체 정밀 점검 뒤 정비를 마치면 행사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을 외치자. 뭐 분위기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주변을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이 내 길인지 고민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뭐 걷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걸어온 길이고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2시 20분에 진행되는 12시 뉴스 앤 트롯은요. 박채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곡으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그리고 러블리즈의 아츄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연휴를 즐기기 무난한 날씨인데요.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전에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강원 남부와 충청으로도 더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오늘 오전 내륙과 강원 영동의 대기는 건조합니다.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꽤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워지지만 고속도로 정체 구간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외곽 방향으로만 7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동웅천, 홍천휴게소 지날 때 내촌 3터널에서 기린 2터널까지 24km 구간 꾸준하게 답답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도 조금씩 차량이 늘어있는 구간,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구간이고요.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발안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까지도 이제는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주감휴게소와 수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0: 오산에서 남자까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 낮에는 다소 덥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4일간의 연휴. 한글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나들이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비구름대가 중부지방까지 크게 북상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7: 현재까지는
8: 오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7: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는 북상하기 어렵고.
6: 다만 남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면 비구름대가 더 북쪽으로 올라와 중부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반면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해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9: 야외 활동이나
8: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9: 옷 같은 거를 겹쳐 입으면서 조금 이런 일교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6: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 남동쪽 해상에 태풍 두 개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가 내리는 시기와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예보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지방 방향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낮 12시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 울산까지 6시간 30분, 대구까지 5시간 50분, 목포는 5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 방향 도로는 낮 12시까지, 서울 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562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4만 대, 반대 방향 차량이 41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사다리차 견인 작업 현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기사 A씨를 포함한 3명이 이송됐으며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떨어진 사다리차와 부딪힌 차들의 잔해 등으로 인해 한때 교통통제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흑상어 북항이를 만나려는 인파가 연휴 첫날 일찍부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몰렸다고 합니다.
5: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인공수로에서 오래 지낸 북항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북항이가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10: 네, 그렇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인공수로를 유유히 오가고 있어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자라면 어렵지 않게 북항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경로가 비교적 고정적이어서

0: 이번 한글날 설 연휴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어서 부산역에 도착한 영화 애호가가 걸어서 10분 거리 친수공원을 방문하는 사례까지 돼 많은 사람이 북항이를 만날 전망입니다.
1: 북항이가 인공수로에 오래 머물고 있는데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0: 최근 북항이 몸에 여러 상처가 확인되기도 했는데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상처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큽니다. 또 오늘로 22일째 수로에 머문 북항이 먹이 활동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도 고민스럽습니다. 두 차례 구조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당국은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둬라, 잡아서 바다로 옮겨라 등 시민 의견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1926년에 제정된 한글날이 오늘로 100도를 맞았습니다.
2: 요즘 2030 사이에서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늑크크, 밤티 등 기성세대들은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야민정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걸 뜻하는데요. 요즘엔 많이 일반화된 댕댕이나 띵작 외에도 광역시를 팡역시로 표현한다든가 폭풍 눈물을 아예 뒤집어 써서 롬곡 움루프로 말하기도 합니다. 외래어와 한국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뇌피셜이나 갓생, 멘붕, 노잼 등의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꽤나 자연스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별명에서 시작된 밤티나 아이돌의 노래 제목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늑크크와 같은 신조어들도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조어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100번째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하루 만에 또 입장문을 내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 광대극이라며 거듭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북한을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남 적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는데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소행인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간교한 책동이라며 두 차례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세계의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위원회인 81차 유엔 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익.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4: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이 긴장구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Actions, open apology and take
3: responsible measures.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간교한 책

0: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That is a sinister obstructive move intended to as a military invasion.
0: 이에 우리 측은 북한의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 The mine had been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안지인 주연 참사관입니다.
0: 북측은 적대국인 한국과 군사적 주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힘으로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과 비핵화 준수를 촉구했고 북한은 자위적 주권 관리를 더욱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미국이 아닌 유럽 제외 공관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오는 11일에서 22일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해 제외 공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미주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어제까지 미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어제저녁 SNS를 통해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SNS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윤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현지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미동맹이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과 정부 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 등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일정이 무산된 사실과 합참 의장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4: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 종식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이란과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전선에선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이틀 연속 후티의 공격을 받아 항공기 한 대가 불타고 비행편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먼저 러시아와 이란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5: 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오늘날 가장 긴급한 문제라면서 러시아는 이 상황의 해결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수정안이 마련되면 중재자를 통해 만나 합의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또 미국은 협상 중에도 매번 공격을 제기했지만 이란은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며칠 안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며 밀착을 과시했는데요. 그동안 이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4: 네, 또 다른 중동 전선인 예멘 전선의 공세는 사우디 본토로까지 점점 확장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또 피격을 당했다고요?
5: 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공항에서 친이란 후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적어도 항공기 한 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요격된 미사일의 잔해가 리야드의 한 유치원과 의료시설에 떨어져 피해를 입혔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공항이나 항공기 피해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대변인은 SNS를 통해 리야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성공적으로 타격했고 항공교통을 마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제항공사에 사우디 영공을 통한 운항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이 후티가 장악한 영토 탈환 작전을 개시한 이후 후티는 연일 사우디의 주요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7일에도 사우디 킹칼리드 공항과 아부아 국제공항 등이 후티의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후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리야드의 공항에선 현재 항공편 운항이 대거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은 자사 항공사들의 리야드행 항공편 운항을 오는 16일까지 중단했고 에어인디아도 10일까지 리야드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부엘만 대부 해협과 모카항 주변에서도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여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우디, 파키스탄과 공동 방위조약을 체결한 튀르키예가 사우디를 돕기 위해 파병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방어 목적이라며 후티를 공격하기 위한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4: 최근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다음 주부터 이탈리아에서 연례 핵무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나토는 17개국 병력이 참가하는 확고한 정오라는 이름의 연례 핵무기 훈련을 오는 13일에서 23일 이탈리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시마 베로스 나토 핵정책 국장은 이번 훈련이 동맹의 대비태세와 영토 방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제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모두 앞에 61km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일에서 서종, 동산요금소에서 동홍천, 홍천휴게소 부근과 내촌 3터널에서 기린 2터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는 53km 구간 주춤합니다. 신갈에서 양지터널, 호보에서 여주까지 경기권에서도 정체가 심한 편인데 이후로 강원권 진입해서도 만종 부근과 원주에서 새말, 둔내터널에서 봉평터널 사이도 차간거리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60km 구간이 넘게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특히나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 회덕에서 비룡 사이로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밀리고 있는데 양산에서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 그리고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매송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비봉에서 매송까지 3km 구간이 밀리고 반대편 목포 가는 길도 발안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 사이로 20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뉴스앤트롯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금토일 연휴 첫날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듣고 싶은 곡,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첫 곡 가왕 차지연의 갈무리 준비했습니다. 이 첫 소절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차지연의 갈무리 듣고 오시죠.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1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글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5: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인 오늘 12시 뉴스 앤 트롯 함께하고 계시고요. S010님, 한글날 오후 12시 뉴스 앤 트롯 단골 손님 입장 완료입니다 하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또 신나는 트로트들 알차게 채워드릴게요. 계속해서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홍지윤의 사랑의 여왕까지 띄워드립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 소명의 최고의 사랑, 홍재윤 사랑의 여왕이었습니다. 12시 뉴스엔트로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추가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으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중소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글이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글날 100주년인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축사에서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글은 만든 시기뿐 아니라 창제 원리까지 기록으로 남은 세계 유일의 문자로 세계 석학들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주목해온 만큼 정부도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한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 배포하고 있는 174종의 한국어 말뭉치를 2030년까지 340종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사다리차 견인작업 현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기사 A씨를 포함한 3명이 이송됐으며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떨어진 사다리차와 부딪힌 차들의 잔해 등으로 인해 한때 교통통제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엔트롯 애청자분들,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 많네요. 웅바라기님, 모카크림님 안녕하세요. 또 파란수국님, 와 내일 밤에 갑오징어 잡으러 가신다고. 갑오징어 쫄깃하고 맛있죠. 내일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뉴스엔트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임영웅의 잊혀진 계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설운도의 보랏빛 엽서, 임영웅의 잊혀진 계절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나를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매봉산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119 구조견에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구조견 단디를 투입했고 2시간 반 만인 낮 12시 45분쯤 실종된 6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산에 오른 뒤 길을 잃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발견 당시 다리 부상과 탈진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내일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림비행장의 세 구역에서 병력과 군사 차량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을 준비했던 때와 비교하면 규모나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 김일성 광장이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건물 등에도 특별히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일은 주요 기념일 가운데 하나로 성대한 야간 열병식을 열었던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행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481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살다 보니 좋은 날들은 늘 짧기만 하네요. 오늘의 가을을 즐기세요 하셨습니다. 와, 노래 가사말 같은데요. 오늘의 이 아름다운 가을, 참 하늘이 청명한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보는데 이 모든 것들 만끽하실 수 있도록 뉴스의 뮤직이 좋은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다한의 고향 친구, 베일호의 오빠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 뉴스 앤 트롯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채연이었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데요. 다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고요.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계속해서 나들이 가는 차량들이 꾸준합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구간 밀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는 21km 구간이 쭉 정체가 되고 이후로도 옥산휴게소 부근, 청주에서 주감휴게소, 회덕에서 비룡 사이와 경주 부근 일대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데요. 경주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도 덕수산패에서 서종, 조양에서 동홍천, 다시 내촌부터 서석터널과 상남 4터널에서 기린 2터널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뉴스 FM
1: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내 금융사를 연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있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 공격 주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해커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우회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요?
3: 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사는 26세 인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커가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원 이력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 금융사를 상대로 한 공격 결과를 경력으로 넣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이라고 입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홍콩에 있는 서버에서 통제하는 가운데 복수의 AI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해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사용하며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해커의 신원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실제 해커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이렇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추적이 쉽지 않다고요?
3: 네, 금융보안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4,29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62만 건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입니다. AI가 확산하면서 이런 해킹 공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024년 이후 발생한 해외발 해킹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2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16건 가운데 13건은 IP로 국가만 추정됐고 나머지 3건은 이마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P를 변조하거나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IP 소재 국가 정보만으로는 공격 주체 파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분석입니다. AI를 활용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커가 IP를 우회하거나 위장할 수도 있는 만큼 공격 경로를 추적하고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 규모로 편성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4: 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일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는데요.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으로 그제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이렇게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건 이번 사건을 놓고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 이첩 여부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0: 실종된 6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산에 오른 뒤 길을 잃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발견 당시 다리 부상과 탈진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을 오늘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1: 지난 6월 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지 석 달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최태원 회장이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2시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지금은 광주 군 공항이 있는 부지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은 관제탑에서 공군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이전 예정인 탄약고 부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공장 부지가 들어설 기반시설의 여건을 포함해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논의를 진행하는 차원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현장 방문에는 민형배 전남 광주시장도 동행합니다. 앞서 SK하이닉스 경영진도 지난 8월 현장을 찾아 부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0: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백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6월에 첫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는 광주 군공항 일대 826만 제곱미터로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공항이 이전할 부지는 전남 무안으로 결정됐지만 부지 확정과 주민 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일부 부지를 먼저 개발해 기반시설 구축과 공장 건설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와 전력 용수 공급이 늦어지면 반도체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최 회장의 방문이 실제 투자 실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오늘 아침 경기 고양시 한 고가도로에서 사다리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사고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3: 네, 오늘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14톤짜리 화물차가 고장난 사다리차를 실은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견인차 위에 실려있던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소방이 제공한 화면을 보면 사다리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로 보이는 트럭이 견인차를 추돌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추락하면서 도로 아래에 있는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0: 네,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이 사고로 차량에 올라서 작업하고 있던 견인차 운전자 A씨를 포함해 3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씨는 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는데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떨어진 사다리차와 부딪힌 차들의 잔해 등으로 한때 일대 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0: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구속심사가 진행됩니다.
1: 피의자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4: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젯밤 이번 사건의 피의자 52살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0: 겁니다.
1: 네, 이런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계획된 강도 살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0: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A씨의 행적은 상반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운전했고, 영산강 인근에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서는 A씨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찾는 한편, 강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석욱입니다.
2: 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한 명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초기 수사부터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 지금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3: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오후 2시에 이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 3명에 피고인 신문까지 4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에 다시 만나서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증 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 예, 당시 CCTV를 보면 고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이 가해자들은 죽이려고 한건 아니었다. 살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인정하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30대 남성 이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를 토대로 만약 살인 고의가 있었으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폭행해서 상해를 입힐 의사만 있었고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 예. 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임 씨라는 인물은 그 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까지
3: 네,
2: 걸었던
3: 맞습니다.
2: 인물인데 눈물을 보였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고 최후 진술에서 임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1분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울먹거렸기 때문에 재판정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더니 누군가를 죽일 마음은 죽어도 없었다면서 더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다시 오열을 시작해서 이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예. 그렇다면 이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지금 서로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정 안에서는 서로 자기 탓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씨는 자신의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인 임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 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5: 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0: 일반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뭐 외려 말렸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1: 네, 유족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겠고요. 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린 고 김참리 강도 사건과 비슷하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CCTV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고개를 숙이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남성이 이 CCTV 각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며
3: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점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송수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사고나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여의하류 나드목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는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편 공항 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 쪽으로 금천을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 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외곽 구리 쪽으로 하월곡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하월곡 부근부터 구리 시계를 지나 구리 나들목까지 외곽 구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탄천 1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복정에서 작업 지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6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로 통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 교차로 쪽으로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1차로와 반대편 1, 2차로로 이용해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월 9일 금토일 연휴의 첫날인데요. 이 가을 하늘이 참 높은 게 출근길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고받고 계신데요. 참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풍경입니다. 문자 샵 0945로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공유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에서 채팅창은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첫 곡은요. 미스트롯3 갈라쇼에서 많은 사랑 받은 곡입니다. 앳된 목소리에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이 듣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정서조와 염유리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듣고 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1시 뉴스 앤 트롯이고요. P742번님 미인 막내 박채연 아나운서님 또 반가워요. 휴일 근무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미인, 예쁘다 이런 말들은 조금은 쑥스러워도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P742번님. 그나저나 휴일 근무하신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저처럼 근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뉴스앤트롯 또 뉴스앤뮤직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창과 문자에서 박채연 아나운서님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는데 조금 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별명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채연 DJ 해서 채디 혹은 연디, 마음에 드시는 이름들로 짧게 친근하게 불러주셔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애칭, 채팅과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시 뉴스센터로 계속해서 이어가죠. 진미령의 Forever My Love 그리고 신유의 초행까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곡 진미령의 Forever My Love 그리고 신유의 초행이었습니다. 한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개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수술 같은 거라며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학생이 5만 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체감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좋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꾼 것을 두고 회유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전 부지사 측이 앞서 이 대통령에게 섭섭함과 분노를 드러냈다가 갑작스레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이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혀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수감의 고충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이전 부지사 측은 청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어제 YTN에 이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수형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 측은 알던 사이인 만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자 청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뉴스의 뮤직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뉴스엔트로 청취자분들이 참 아기자기하고 다정하신 것 같아서 이 채팅과 문자 읽을 때 참 행복합니다. 채팅창 또 문자에 애칭 채디 좋네요. 저도 채디 픽합니다 하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세요. 전 뭐든지 좋습니다. 또 8604번님 문자 주셨네요. 양평까지 자전거 타고 서울로 다시 진입해 음료 한잔하면서 YTN 라디오 듣습니다. 청취자분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하셨네요. 채디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살랑살랑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거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바람에 또 다가올 한 주 살아갈 에너지 마구마구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8604번님 선물로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임수정의 이 여자 그리고 8604번님의 신청곡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임수정의 이 여자,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환자 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또 마찰을 빚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어제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체류가 필요한 자국군인 한 명을 이송할 때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발사해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군인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방해로 24km 떨어진 지점에서 고무보트를 투입해 해당 군인을 이송하면서 10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측근에게 매우 명예로운 제재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의원이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타이완 국경절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중일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파란 수국님, 점심 아직이시죠? 뭘 먹으면 기분 업될까요? 뉴스 앤 트롯은 메뉴에 없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신 감독님 또 PD님이랑 뭐 먹을지 고민 중인데요. 그러게요, 저도 메뉴판에 뉴스 앤 트롯 있으면 배달 주문할까 봐요. 날이 시원하니까 끈하고 보들보들한 수제비 한 그릇 어떠세요? 네, 끝으로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유진표의 천년지기, 또 임채무의 9988 내 인생 보내드리면서 한시는 문 닫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가을볕 아래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더불어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단풍철 산행하신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 다리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뒤로 이어지는 서부간선 도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목동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월드컵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동호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복정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가는 길은 덕소산패에서 서종, 홍천휴게소 부근과 내촌에서 서석터널, 상남 6터널에서 기린 2터널 사이로 35km 구간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와이텐24 2시 뉴스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4일간의 연휴. 한글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나들이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비구름대가 중부지방까지 크게 북상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 현재까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볼 때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는
3: 오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1: 다만 남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면 비구름대가 더 북쪽으로 올라와 중부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반면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해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4: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할 때 조금 옷 같은
3: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이런 일교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 남동쪽 해상에 태풍 두 개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가 내리는 시기와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예보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방향 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2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울산까지 5시간 40분, 대구까지 5시간, 목포까지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 방향 도로 정체는 오전과 비교해 일부 해소됐지만 서울 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562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4만 대, 반대 방향 차량이 41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흑상어 북항이를 만나려는 인파가 오늘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인공수로에서 오래 지낸 북항이의 건강이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북항이가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인공수로를 유유히 오가고 있어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자라면 어렵지 않게 북항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경로가 비교적 고정적이어서 북항이를 만난 지점에 그대로 머물면 한참 뒤에 돌아온 북항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m 길이 흑상어가 산책로 가까이 붙어서 지날 때면 놀라움과 신비함에 탄성이 터지기도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고 사람 걷는 속도로 지나가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담을 충분한 시간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연휴 첫날 친수공원은 방문자로 붐빕니다. 앞서 나흘이었던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2만여 명이 찾았고 사흘 개천절 연휴에는 하루 평균 9만 명 가까이 방문하면서 누적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글날 사흘 연휴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어서 부산역에 도착한 영화 애호가가 걸어서 10분 거리 친수공원을 방문하는 사례까지 더해 많은 사람이 북항이를 만날 전망입니다.
0: 네, 북항이가 인공수로에 오래 머물고 있는데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5: 최근 북항이 몸에 여러 상처가 확인되기도 했는데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상처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큽니다. 또 오늘로 22일째 수로에 머문 북항이 먹이 활동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도 고민스럽습니다. 두 차례 구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당국은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둬라, 잡아서 바다로 옮겨라 등 시민 의견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0: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YTN이 공동 주최하는 2026 패밀리 페스타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정책 부스가 마련돼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6: 네,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0: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에 중점을 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부스부터 청소년들의 랜덤 플레이 댄스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 20곳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부스 30여 개를 마련했는데요. 교육당국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교육적 차원에서
2: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세대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0: 오후 6시부터는 청소년 밴드 공연과 DJ 페스타 등 메인 행사인 온가족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행사가 계속되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 가족과 함께 이곳 수성못에서 뜻깊은 추억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 오전 9시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백범 광장을 출발해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코스를 걸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 속 남산의 정취를 즐기게 됩니다. YTN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과 함께 생명을 잇따라는 주제로 풍성한 행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소중함,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 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모태는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각야날이었는데요. 100년 전 첫 발을 뗀 한글날의 역사를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4: 3.1운동에 놀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억압수위를 높여가던 1926년 11월 4일.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연구회 소속 학자와 지식인들이 경성식도원에 모였습니다. 음력으론 그해 9월의 끝날 29일이었습니다. 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글날의 효시, 각야날을 만든 겁니다. 각야, 거교, 고교. 우리 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던 음절에서 이름을 딴 각야날은 단순한 문자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5: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또 한글을 보급하고 이런 활동이
6: 한글박물관 학예 연구사입니다.
5: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4: 한나라, 즉 우리나라 글이란 뜻 등을 지닌 한글이란 명칭은 1927년 조선어연구회가 잡지 한글을 펴낸 뒤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부터는 각야날의 이름도 한글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던 일제강점기, 한글날은 우리 글 보급과 연구,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더 거세진 일제의 탄압에 1937년부터는 기념식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7: 창씨 개명을 통해서 그 조선민족의 시를 없애겠다.
6: 한글학회 회장입니다.
7: 이런 게 시작이 됐거든요. 조선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던 그 학자들, 사전 편찬원들이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4: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빛을 본 한글날은 이보다 5년 앞서 지금과 같은 10월 9일로 바뀌었습니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작성 시점이 정통 11년 9월 상한, 그러니까 세종

0: 1928년 9월 상한으로 적힌 게 근거가 됐습니다. 상한의 마지막 날인 음력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훈민정음 반포일로 본 겁니다. 이후 지난 2005년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승격된 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 지위까지 되찾으며 100년의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
1: 요즘 2030 사이에서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늑크크, 밤티 등 기성세대들은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야민정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걸 뜻하는데요. 요즘엔 많이 일반화된 댕댕이나 띵작 외에도 광역시를 황역시로 표현한다든가 폭풍 눈물을 아예 뒤집어 써서 롬곡 움루프로 말하기도 합니다. 외래어와 한국어를 결합해 만든 신주어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뇌피셜이나 갓생, 멘붕, 노잼 등의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꽤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별명에서 시작된 밤티나 아이돌의 노래 제목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늑크크 같은 신조어들도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조어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100번째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사다리차 견인작업 현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기사 A씨를 포함한 3명이 이송됐으며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떨어진 사다리차와 부딪힌 차들의 잔해 등으로 인해 한때 교통통제가 이뤄졌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 규모로 편성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일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는데요.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으로 그대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에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이렇게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건 이번 사건을 놓고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 이첩 여부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로그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한밤중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는 물론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멈춰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자정이 넘은 시각 쿠팡과 쿠팡이츠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먹통이 됐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A씨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4: 근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사이트가
5: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4: 주문 정보 모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3: 비슷한 시각 음식을 배달하던 기사들은 길거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며 배달하던 중 접속 오류가 발생해 고객 주소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6: 픽업을 두 개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5: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입니다.
6: 서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3: 그 사이 배달이 안 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SNS를 가득 채웠고 음식을 주문받은 식당 역시 배달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도 주문을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7: 라이더 전화번호도 좀 가르쳐달라 하니까 포스의 서버도 안 되고.
5: 경북 포항 소재 식당 사장입니다.
3: 물류센터 작업도 멈춰섰습니다. 서버 오류로 물건을 분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8: 물건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5: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8: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구석에 쉬고 있는데.
3: 접속 오류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한밤중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1시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가는 길은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여주 사이로 경기권에서는 21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강원권 진입해서도 원주에서 새말, 횡성휴게소 부근 일대로 11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5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인천 쪽으로도 이제는 서창 부근 일대로 짧게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가는 길도 덕수산패에서 서종, 내촌에서 서석터널, 상남 6터널에서 기린 2터널 사이로 32km 구간 정체 여전하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남사진이에서 남사, 다시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차량 밀리는데요. 충청권 중심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이 도심에서는 집회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직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 교차로 쪽으로 하위 3개 차로가 집회로 인해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1차로와 반대편 1, 2차로로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이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측면에도 3개 차로가 집회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1차로만 통행이 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밀리는데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정체가 대부분 풀린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9일 한글날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 노란색 잘 익은 레몬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반으로 잘라서 손으로 잘 짜면 상큼한 레몬즙이 나오는데 상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지난 여름 이 레몬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레몬색 티셔츠, 레몬 모양 네일아트, 레몬색 스니커즈까지 곳곳에서 인기였는데요. K-POP에서도 이 레몬 코어가 주목받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0: Wait, hold up, stop.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좌우로 정렬
4: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듣고 싶은 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내적 댄스 유발하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춤 잘 추기로 유명한 신인 그룹이죠. 이즈나의 맘마미아. 그리고

이즈나의 맘마미아, 베이비몬스터의 춤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재 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무주군 용포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 진화 후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40분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산림과 소방당국은 새벽 2시쯤 발생한 산불을 5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국은 산불 진화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상품과 음식 주문이 취소되며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에 나섭니다. 쿠팡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정리빌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도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주문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000원 쿠폰을 줍니다. 유튜브에 담배 흡연과 관련한 짧은 동영상, 쇼폼 영상 10편 중 9편은 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배 흡연 관련 유튜브 쇼폼 300편 가운데 271편, 90.3%의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12세 관람과 영화 24편 중 15편, 15세 관람과 영화 28편 중 23편에서도 흡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곡 준비했습니다.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이 뭉쳤습니다. 효리수의 스키비디 들려드리고요. 영크크, 늘크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트렌드를 이끄는 신인 그룹 코르티스인데요. 올해 5월에 발매한 앨범의 타이틀곡 레드레드 준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P742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까지 들려드리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효리수의 스키비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또 P742번님의 신청곡이었죠. 아이브의 러브다이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도 정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책임을 면해주는 빌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굴종 노선의 대표적 인사인 정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추가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 총 43명으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2시 뉴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추억의 다이어트 비디오, 이걸 연상케 하는 미아오의 힛엠이라는 곡입니다. 중간에 비트만 나오는 부분이 아주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곡, IOI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웃으며 안녕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0: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오후 쾌청한 날씨 속에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이 25.5도, 광주 26.3도, 대구는 26.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정체 구간이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신갈 부근, 남사진이에서 남사와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 밀리는데요. 여전히 충청권 중심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내촌에서 서석터널, 내린천휴게소에서 기린이터널로 이제는 모두 앞에 26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 가는 길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 사이로 13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이제는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 580도리자 한글날 제정 100도를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지현 리포터 어디 나가 있습니까?
14: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3: 네, 홍나실 캐스터는 어디입니까?
14: 네, 저는 전북 임실에 있는 치즈 테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13: 네, 자, 서지현 리포터, 한글날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14: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이곳은 한글날 백도를 기념하려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세종대왕 동상 앞은 내외국인 할 거 없이 기념사진 남기려는 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분장을 한 배우와 함께하려는 시민들도 긴 줄을 늘어섰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1: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의 언어가 한자가 아니고 이렇게 쉬운 한글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2: 한글 최고!
0: 1926년 우리 한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각야날이 올해로 100도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가요부터 국악까지 매시간 다양한 장르의 우리말 노래 공연이 이어지고요. 아이들은 모자를 한글로 꾸미고 다 함께 커다란 한글 그림을 완성하며 우리 글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전시관에서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훈민장금 해례본의 복제본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세종대왕의 어좌에 직접 앉아보고 순 우리말을 배우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100년 전 각야날부터 이어진 한글 사랑을 기억하며 한글의 소중함 되새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네, 이번에는 전북 임실로 가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치즈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인 만큼 현장 분위기도 무척 활기차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치즈 향이 가득한 이곳 임실 치즈 테마파크.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실 치즈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치즈를 맛보고 또 체험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천만송이 국화꽃부터 그리고 풍미 좋은 치즈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까지 더해져 이곳 축제의 분위기가 더욱더 기뻐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임실엔 치즈 축제는요, 이 슬로건이 치즈 행복을 늘리다,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11일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축제 공간을 치즈 테마파크에서 임실읍 시내 곳곳으로 넓혀 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인 쭉쭉 늘려 내 치즈 만들기부터 대형 쌀피자 만들기, 임실엔 치즈 유청조교 킬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뻐가는 가을 임실엔 치즈 축제에 와서 맛있는 치즈와 또 아름다운 꽃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은 쾌청한 날씨에 가을 나들이 즐기기 제격인데요. 하지만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4도, 대전 12도, 전주도 14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깊어가는 가을, 무르익은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백도를 맞은 한글날 분위기 서지현 리포터, 홍나실 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방향 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3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울산까지 5시간 10분, 대구까지 4시간 30분, 목포까지는 4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 방향 도로 정체는 오전과 비교해 일부 해소됐지만 서울 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562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4만 대, 반대 방향 차량이 41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글날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각야날이었는데요. 100년 전 첫 발을 뗀 한글날의 역사를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5: 3.1운동의 논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억압 수위를 높여가던 1926년 11월 4일.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 영...

0: 보급하고 이런 활동이
1: 국립 한글 박물관 학예 연구사입니다.
0: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2: 한나라 즉 우리나라 글이란 뜻 등을 지닌 한글이란 명칭은 1927년 조선어 연구회가 잡지 한글을 펴낸 뒤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부터는 각야날의 이름도 한글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던 일제 강점기 한글날은 우리 글 보급과 연구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터진 이후 더 거세진 일제 탄압에 1937년부터는 기념식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3: 창시 개명을 통해서 그 조선민족의 시를 없애겠다라고
1: 한글 학회 회장입니다.
3: 시작이 됐거든요. 조선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던 그 학자들 사전 편찬원들이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2: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빛을 본 한글날은 이보다 5년 앞서 지금과 같은 10월 9일로 바뀌었습니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작성 시점이 정통 11년 9월 상한, 그러니까 세종 28년 9월 상한으로 적힌 게 근거가 됐습니다. 상한의 마지막 날인 음력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훈민정음 반포일로 본 겁니다. 이후 지난 2005년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승격된 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 지위까지 되찾으며 100년의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
4: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인공지능 시대에도 한글이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축사에서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고가도로에서 고장난 사다리차를 싣고 있던 견인차를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사다리차가 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는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가도로에서 14톤짜리 화물차가 서 있던 견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6: 현장은 대부분 수습됐지만 벽면에 파손된 가로등 밑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 있던 사다리차는 사고 충격으로 약 5m 아래인 이곳 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5: 떨어진 사다리차가 아래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덮쳤고 덤프트럭 위로도 가로등이 떨어지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견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운전석 밖에 나와 있던 60대 견인차 운전자가 사다리차와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사고 차량 잔해 등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3시간가량 일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3명을 낸 혐의로 14톤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오늘 새벽 전북 무주군 용포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 진화 후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40분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산림과 소방당국은 새벽 2시쯤 발생한 산불을 5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원도 인제 매봉산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119 구조견에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구조견 단대를 투입했고 2시간 반 만인 낮 12시 45분쯤 실종된 60대 여성 A씨를 발견.

0: 네, 구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산에 오른 뒤 길을 잃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발견 당시 다리 부상과 탈진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전남 광주 군공항 부지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전력과 용수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는데요. 민형배 전남 광주시장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1: 그렇죠. 일단 이제 눈으로 보는 게뭐 어떤 것보다 말 100마디보다 훨씬 더
2: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 확인하고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은데요.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 빠른 속도로 계속 늘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확장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아시다시피 용인에 저희가 짓고 있는 상황을 12년을 땡겼습니다. 완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팹을 하나 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채웠을 때를 저희는 완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모든 걸다 채우는 계획을 12년을 땡긴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왔기 때문에 여기 저희는 또 다른 부지와 조성이 더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는 병행을 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 그게 현재로 보면 추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러 왔습니다.
3: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선희 기자님.
4: 오늘 군공항에서 어떤 곳을 좀 둘러보셨고, 그리고 오늘이 첫 방문식이 한데, 이르면 저희가 이제 공사 착공식 이르면 내년이라고밖에 알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착공 시점이라든지 상황을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1: 뭐 아직은 뭐그 모든 착공 지점에 대해서 딱 언제부터 된다라는 정도를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시장님도 열심히 저 준비되시고 국가에서도 뭐 용수와 전기 등이 다 갖춰지는 얘기와 그 계획이 맞춰지는 거하고 저희가 공사를 병행을 해갖고 같이 맞물리는 속도 이것들을 다시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뭐곧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5: 하이닉스가 계획대로 광주에 투자하기 위해 광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되기 이전이라도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최대한 빨리 저희의 지금 하도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오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질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도록 하겠습니다.
6: 여기 오시기 전에
1: 그게 언제인지는 아마 좀더 저희가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인 것까지는 제가 오늘 답을 못 드리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7: 일단 저기 정부의 속도와 기업의 속도가 같이 갈 것이다. 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용수 공급 이런 걸다 해줘야 되니까.
1: 네. 아니, 용수 공급한다라는 모든 계획과 얘기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착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건설 성토, 뭐 이런, 뭐 서울 떠서 이제 건설공사 시작돼서 할수 있으면은 가장 빠른 속도에 먼저 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타이밍을 뭐 이런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은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뭐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6: 회장님.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분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30분 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가 외곽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반대편으로도 신내에서 하불곡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고 이후로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주춤합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탄천 1교 부근에서는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도심에서는 계속해서 집회로 통제가 이어지는데요.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 교차로 쪽으로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1차로와 반대편 1, 2차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양방향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측면 3개 차로도 집회로 인해서 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터널 출구 부근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9일 한글날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2022년에 발매됐는데 어딘가 레트로함이 가득 묻어있는 곡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984년 저메인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부른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이 곡을 싸이가 재해석했는데요. 인트로에 신디사이저 한마디만 들어보시면 어딘가 익숙한데 하실 겁니다.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릅니다. 이제는 들려드릴게요.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앤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3시 뉴스앤뮤직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곡은요, 각각 4분 남짓한 길이지만 뮤직비디오 또 영화가 맞닿아 있는 종합예술 같은 곡들입니다. 첫 곡 잔나비 최정훈과 쌈디가 부른 코드 쿤스트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발매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한 곡입니다. 뮤직비디오가 정말 예술인데 10분으로 꽤 깁니다. 배우 박정민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화제였고요. 그리고 다음 곡, 혁오의 멜. 발음이 좀 생소하죠? 불어로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바다에 빗댄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곡인데요. 이 기타 소리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시면 바위에 부딪히는 물살, 또 너울거리는 파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혁오는 영화 수면의 과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코드 콘서트에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혁오의 매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코드 콘서트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혁오의 매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3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방향 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2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울산까지 5시간 40분, 대구까지 5시간, 목포까지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방향 도로 정체는 오전과 비교해 일부 해소됐지만 서울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밀양시 산문동 15층 아파트 건물 13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윗세대를 덮치면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불이 난 세대에는 사람이 없어 그을은 피해 등만 있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하던 직원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식자재 업체 대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하던 40대 직원을 3.7m 높이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직원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잠시 잃을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 후유증으로 직장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를 갖고 지게차를 흔들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문자 주셨네요. 어머나 세상에, 박채연 아나운서님이다.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3025번님 오랜만에 문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곡 이어서 또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리메이크가 줄지어 나왔던 명곡 준비했는데요. 2001년부터 5년까지 활동했던 인디밴드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입니다. 리쌍, 윤미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프로듀싱했던 그룹인데요. 그래서인지 흑인 음악의 소울이 참 많이 묻어있는 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를 앞서간 명곡이란 평을 듣는 곡이죠. 지드래곤의 소년이어까지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소토유니온의 Think About You 그리고 지드래곤의 소년이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자 정당은 의정 활동이 가로막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바꿔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 여당 대표였고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온 의원이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글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 사용을 비판하면서 바른 언어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 대통령이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사용한 좌하하기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광화문 한글 현판 변기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문화유산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이 다가오는 이 차가운 바람에 참 잘 어울리는 포근한 음색을 가진 두 가수의 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백예린의 Love, Love, Love인데요. 사랑을 정의하는 수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예린만의 풀이가 참 달콤한데요. 당신이 내 마음속 시인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 두근거림,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표현하는 백예린의 사랑 노래고요. 끝으로는 선우정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가운 바람에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죠. 에피톤 프로젝트의 곡을 선우정아가 불렀습니다. 환상곡 보내드리면서 3시 뉴스 앤 뮤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

0: 여기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한데요.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일교차가 15도 안팎에 벌어지겠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이후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행선으로도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데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에서 반월터널과 서창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원주에서 새말 사이 정체가 되고 횡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도 2km 구간이 밀립니다. 이후로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 평창휴게소에서 속사 사이로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원권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도봉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을 오늘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10: 최 회장은 기반 시설이 늦더라도 여건이 되면 공장부터 지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최태원 회장이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조금 전 오후 3시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광주 군 공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 회장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100마리 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수와 전기 공급 등 정부의 기반 시설 준비와 병행하겠지만 지을 수만 있다면 공장부터라도 먼저 짓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뭐
9: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2: 100마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걸로 뽑아본 것 같습니다. 설사 용소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타이밍을 뭐 이런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1: 반도체 수요가 시설 확장

0: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장 건설 비용을 아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공사를 12년 앞당겼다면서 광주 지역에도 여건만 된다면 공사를 서둘러 용인의 3분의 2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광주 방문은 기반 시설의 여건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오늘 현장 방문에는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도 동행했습니다.
1: 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수백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0: 네, 지난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6월에 첫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는 광주 군공항 일대 826만 제곱미터로 군공항에 이전이 필요합니다. 군공항이 이전할 부지는 전남 무안으로 결정됐지만 부지 확정과 주민 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일부 부지를 먼저 개발해 기반시설 구축과 공장 건설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나를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없다는 선조들의 의지로 지켜낸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고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방향 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가 완화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4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울산까지 4시간 40분, 대구까지 4시간, 목포까지 3시간 46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방향 도로 정체는 해소됐지만 서울방향 도로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562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4만 대, 반대 방향 차량이 41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오늘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엔 흑상어 북항이를 만나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2: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인공수로에서 오래 지낸 북항이 건강이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호 기자, 북항이가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인공수로를 유유히 오가고 있어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자라면 어렵지 않게 북항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경로가 비교적 고정적이어서 북항이를 만난 지점에 그대로 머물면 한참 뒤에 돌아온 북항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m 길이 흑상어가 산책로 가까이에 붙어서 지날 때면 놀라움과 신비함에 탄성이 터지기도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고 사람 걷는 속도로 지나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담을 충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연휴 첫날 친수공원은 방문자로 붐빕니다. 앞서 나흘이었던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2만여 명이 찾았고 사흘 개천절 연휴에는 하루 평균 9만 명 가까이 방문하면서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글날 사흘 연휴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과 겹쳐서 부산역에 도착한 영화 애호가가 걸어서 10분 거리 친수공원을 방문하는 사례까지 더해 많은 사람이 북항이를 만날 전망입니다.
1: 네, 그런데 북항이가 인공수로에 오래 머물렀는데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3: 최근 북항이 몸에 여러 상처가 확인되기도 했는데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상처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큽니다. 또 오늘로 22일째 수로에 머문 북항이 먹이 활동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도 고민스럽습니다. 두 차례 구조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당국은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둬라, 잡아서 바다로 옮겨라 등 시민 의견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한밤중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는 물론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0: 애플리케이션을 보며 배달하던 중 접속 오류가 발생해 고객 주소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1: 픽업을 두 개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앱이
2: 쿠팡이 채 배달 라이더입니다.
1: 서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0: 그 사이 배달이 안 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SNS를 가득 채웠고 음식을 주문받은 식당 역시 배달 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도 주문을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3: 라이더 전화번호도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포스에서
2: 경북 포항 소재 식당 사장입니다.
0: 물류센터 작업도 멈춰섰습니다. 서버 오류로 물건을 분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4: 물건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으로
2: 쿠팡 물류센터
4: 해야 되는데
2: 노동자입니다.
4: 그걸 못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구석에 쉬고 있는데.
0: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한밤중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쿠팡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적립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에츠도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천 원 쿠폰을 지급하고 주문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천 원 쿠폰을 줍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천 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고가도로에서 고장난 사다리 차를 싣고 있던 견인차를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6: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사다리차가 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는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가도로에서 14톤짜리 화물차가 서 있던 견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7: 현장은 대부분 수습됐지만 벽면에 파손된 가로등 밑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 있던 사다리차는 사고 충격으로 약 5m 아래인 이곳 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6: 떨어진 사다리차가 아래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덮쳤고 덤프트럭 위로도 가로등이 떨어지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견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운전석 밖에 나와 있던 60대 견인차 운전자가 사다리차와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사고 차량 잔해 등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3시간가량 일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3명을 낸 혐의로 14톤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 15층 아파트 건물 13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윗세대를 덮치면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불이 난 세대에는 사람이 없어 그을음 피해 등만 있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13층 세대 작은 방에서 난 거로 추정된다며 합동 감식으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무주군 용포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 진화 후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40분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 진화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8: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나주 60대 부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52살 A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주경찰서는 어젯밤 이번 사건의 피의자

0: 52살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갔고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A씨 주장과 달리 경찰이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0: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A씨의 행적은 상반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침입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운전했고 영산강 인근에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서는 A씨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찾는 한편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6: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7: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8: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7: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8: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7: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9: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0: 3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나이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은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단풍철 산행하신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국민대 진출램프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차량 한 대가 진출로를 막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진출로 이용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진출로 자체 공간이 좁아져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부근 일대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현재 월릉에서 신내 차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강동대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청담대교에서 여의교를 지나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9일 한글날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샵0945, 샵0945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YTN 라디오의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8090 팝 명곡들로 준비했습니다. 90년대 팝의 상징 같은 가수죠.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Always be my baby. 이 곡은 가사가 재밌는데요.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넌 날 쉽게 못 잊을걸 하며 이별을 밝고 또 유쾌하게 풀어내는 곡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듣고 올게요.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Well,
1: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3: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힘이 될 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8090 팝 명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락밴드 시카고의 곡 준비했습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수많은 결혼식의 테마곡으로 사랑받은 곡이죠. 다음은 이 락밴드 시카고의 프론트맨이었죠. 피터 세테라의 Glory of Love입니다. 빌보드 핫100 2주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한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그레네이드입니다. 제목 그레네이드는 수류탄이란 뜻인데요. 널 위해서라면 수류탄이라도 다 받아낼게 하는 고백입니다.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피터 세테라의 Glory of Love,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그레네이드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피터 세테라의 Glory of Love,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그레네이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4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남 보령 원산도 앞바다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던 30대 남성이 조류에 밀려 표류하다 3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시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 변화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만큼 무리한 수상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말 SNS에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찍고 SNS에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게재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곡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락밴드 스타쉽의 곡이자 영화 마네킹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Nothing's Gonna Stop Us Now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전설적인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이었죠.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까지 들려드릴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그리고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곧이어 또 다른 글을 통해 과거 미국 방문 당시 하원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원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락밴드 저니의 오픈 암즈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앤 뮤직에서 들었던 곡이 궁금하시다면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주말 뉴스 앤 뮤직 들어가셔서 선곡표 탭 들어가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회 어떤 곡 들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현이었습니다. 5시 20분에 만나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높고 파란 하늘에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정체가 심합니다. 구리시계 부근부터 내부순환도 진입하기까지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내부순환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부근 일대 옥산에서 청주,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국내 금융사를 연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있는 26세 인물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 공격 주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 해커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죠?
10: 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사는 26세 인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커가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원 이력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 금융사를 상대로 한 공격 결과를 경력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국 화남 이공대학에서 교육받고 광둥성에 사는 26살 인물이라고 입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홍콩에 있는 서버에서 통제하는 가운데 복수의 AI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해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사용하며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해커의 신원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실제 해커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추적도 쉽지가 않다고요?
10: 네, 금융보안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0: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4,29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62만 건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입니다. AI가 확산하면서 이런 해킹 공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024년 이후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또는 확인된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2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16건 가운데 13건은 IP로 국가만 추정됐고 나머지 3건은 이마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P를 변조하거나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IP 소재의 국가 정보만으로는 공격 주체 파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분석입니다. AI를 활용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커가 IP를 우회하거나 위장할 수도 있는 만큼 공격 경로를 추적하고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시간 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의 피의자 52살 A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주경찰서는 어젯밤 이번 사건의 피의자 52살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갔고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A씨 주장과 달리 경찰이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2: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A씨의 행적은 상반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운전해 영산강 인근에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서는 A씨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찾는 한편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석입니다.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정책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고유기능 축소와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도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며 휴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원 3단체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교사 추모 집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모두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 집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 네, 당시 CCTV를 보면 김창민 감독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남성이 지금 보이는데 이 남성 계속해서 지금 살인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남성이 이제 30대 남성 이모 씨인데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폭행해서 상해를 입힐 마음은 있었지만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또 다른 피고인 임 씨, 이 쓰러진 김창민 감독의 목에 팔을 감아서 골목으로 끌고 간 인물이죠. 이 임 씨는 지금 법정에서 울기까지 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1분가량 아무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서 그 재판장이 잠시 정적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겨우 입을 뗀 뒤에는 싸움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열을 또 시작해서 이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가져다 둔 뒤에야 진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끝까지 자신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간절히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1: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씨 측은 이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뇌손상이 온 게 아니냐라고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 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유족들은 더욱 참담해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3: 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2: 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뭐 외려 말렸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1: 네, 이번엔 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점주, 지금 재판이 넘겨졌죠?
0: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고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당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규명된 사건인데요. CCTV를 보면 한 남성이 비틀거리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이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고 사흘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고 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 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서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그럼 당시 경찰이 점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뭐죠?
0: 네, 당시 저희가 CCTV를 함께 봤었는데요. 지난 2월에 CCTV 영상이 충분하게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최 씨를 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딸을 잃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4: 원통한 마음이라 원망스러운 마음이.
3: 고 최단비 씨 어머니입니다.
4: 안 들어요. 유가족들이 삶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0: 네, 공소청 관계자는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금까지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김지용 초대 중소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리는 가운데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두고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조직 결속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 2일 개청식과 함께 정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떠올랐지만 수장 없는 대행체제로 출범하며 개문발차가 현실화했습니다.
2: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3: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입니다.
1: 공백 사태 해결에 열세가 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앞서 친윤 논란 등 여권 내부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정면 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3: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4: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다만 내부 결속 등 조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대표적인데 첫 출근길에서도 직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3: 이문정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입니다.
5: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 생각한다면
1: 임 청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중수청의 준비 미흡도 질타했고 이에 행안부 장관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6: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 인력과 기반시설 등 완전한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중수청. 내부 이견이 계속 표출된다면 출범 초기부터 조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수감의 고충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거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이전 부지사 측은 청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어제 YTN에 이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수영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 측은 알던 사이인 만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며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자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전 부지사 측은 제도 수정을 원한다며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0: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구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강변북로에는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는 정체 서행이고요. 이후로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다시 동호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강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데에 차량이 밀리는데요. 신내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전시간과 비슷하게 차량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기교까지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하행선으로는 교통량이 줄었지만 꾸준히 정체가 되고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진출로 2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10월 9일 한글날 5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재현입니다. 이번 시간 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 준비했는데요. 수수디오, 무슨 뜻일까요? 필 콜린스가 드럼을 치다가 그냥 우연히 흥얼거린 단어라고 합니다. 인트로부터 치고 나오는 브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데요.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 듣고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죠. 노르웨이의 밴드 아하의 맨하탄 스카이라인인데요. 꽤 잔잔하다가 1분부터 몰아치는 게 아주 시원하니까 그 반전을 한번 즐겨보세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국민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Cover Me인데요. 가사는 나를 커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베트남 참전 병사들을 위로하는 반전으로 유명합니다. 아하의 맨하탄 스카이라인,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Cover Me까지 듣고 올게요.

아하의 맨하탄 스카이라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커버 미까지 듣고 왔습니다. 5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동십자가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고유기능의 축소와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도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국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며 휴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원 3단체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교사 추모 집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모두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80년대 청춘 영화 운전면허. 그것의 OST였죠. 그리고 이어서 칼리 사이먼의 제시 준비했습니다. 첫 가사가 재밌는데요. 엄마 제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제시가 안 좋게 헤어졌던 연인인데 다시 유혹하자 내가 흔들리는 내용입니다.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그리고 칼리 사이먼의 제시까지 두 곡 들려드릴게요.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그리고 칼리 사이먼의 제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협박한 혐의로 20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군기지 내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을 미군이 공개 처형 방식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매체 인터뷰에서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해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행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하산의 처형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시 뉴스의 뮤직 끝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로라 브레니건의 셀프 컨트롤 그리고 코모도스의 레이디까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6시 뉴스의 뮤직은

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았고요. 바람도 서늘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 더 오르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3도, 대구 24.8도, 전주 2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도로 위 흐름도 바쁩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전체적인 정체보다는 한 구간에서 길게 밀리는 편인데요. 주로 충청권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까지 1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은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천천히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정체 보입니다.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주춤하고요. 남양주에서 토평 가는 길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5: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6: 정치인까지도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 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4: 정부는 여전히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한미 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0: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1: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을 명분 삼아 정부 인사와 정책 결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계획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안수사권과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불거진 진영 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같은 3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3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한동안 이어진 내림세는 멈췄습니다. 상승세였던 부정평가도 5%포인트 줄어든 51%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위였고 경제, 민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국방 안보와 검찰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복지와 외교에서는 긍정론이 우세했지만 부동산, 대북, 공직자 인사 정책에서는 부정론이 긍정론을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 옥중 입장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1: 이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제도의 수정을 원한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가석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며 진위와 다른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입장에는 논란의 불씨가 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에서 당연히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3: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4: 이진수
3: 때문에
4: 법무부
3: 가석방 심사
4: 차관입니다.
3: 대상이 아니
2: 이전 부지사 측은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며 법무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절도나 강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합니다. 주요 국면마다 옥중 자필 편지를 냈던 이전 부지사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각야날을 만든 지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축하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나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 한글날 연휴 첫날인 오늘 정오까지 극심했던 고속도로 차량 정체 상황이 오후부터 차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5시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울산까지 4시간 10분, 대구까지 3시간 반,

0: 이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 커다란 흑상어 한 마리가 지느러미를 드러낸 채 인공수로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상처를 입고도 20일 넘게 수로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입니다. 부산의 명물이 된 북항이를 직접 본 관람객들은 공원에서 상어를 보는 게 그저 신기합니다.
2: 처음에는 상어 한 마리 보려고 왜 여기까지 오나 싶었는데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 실제로 보니까 크기도 되게 크고 계속 저쪽으로 사람들 향해서 오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1: 북항이를 보러 온 관람객 수는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흘 연휴에도 북항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당국은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두 명이 삿발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벌이며 탐색전을 펼칩니다. 순식간에 밀어치기로 상대를 넘어뜨리며 모래판에서 승기를 거머쥡니다.
3: 한글날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있어서 왔는데 씨름 경기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서바이벌 체험장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4: 이곳 축제장에서는 이렇게 전술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고 비비탄 사격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1: 나무를 활용한 체험장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5: 나무로 만든 장난감 놀이도 되게 재밌었고 그림 같은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따가 저기 작은 의자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1: 개천절 연휴에 이어 다시 찾아온 사흘 연휴에 시민들은 자연과 함께 가을 여유를 한껏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 한밤중 쿠팡과 쿠팡에치 등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는 물론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멈춰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7: 자정이 넘은 시각 쿠팡과 쿠팡이츠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먹통이 됐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A씨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8: 근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을 해서
6: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입니다.
8: 주문 정보 모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7: 비슷한 시각 음식을 배달하던 기사들은 길거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며 배달하던 중 접속 오류가 발생해 고객 주소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9: 픽업을 두 개를 해가지고
6: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입니다.
9: 도중에 이제 앱이 다운이 된 거예요. 서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7: 그 사이 배달이 안 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SNS를 가득 채웠고 음식을 주문받은 식당 역시 배달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도 주문을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10: 라이더 전화번호도 좀
6: 경북 포항 소재 식당 사장입니다.
10: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7: 물류센터 작업도 멈춰섰습니다. 서버 오류로 물건을 분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11: 물건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6: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11: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구석에 쉬고 있는데.
7: 접속 오류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한밤중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쿠팡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적립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도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천 원 쿠폰을 지급하고 주문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천 원 쿠폰을 줍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여론조사 관련 단신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 평가 이후 각 분야별 정책 긍정부정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YTN 뉴스 FM.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뛰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4: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턱.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세요.

0: 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최근 뚝 떨어졌던 아침 기온에 놀라셨죠. 내일은 다시 오르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살짝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포근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요즘 볕이 강한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 맞춤 1차로와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2km 정도 밀립니다. 부산 쪽은 충청권 위 정체 풀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마포와 강서,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고 서남권도 혼잡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흐름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 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고요. 이번 시간 6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요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뒀고요. 이제 해가 좀 지고 편안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로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고요. 또 오늘 한글날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연휴와 관련된 이야기들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양희은 참 좋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10: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1: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0: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6시 뉴스 뮤직 첫 곡 양희은의 참 좋다였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어서 그런가 이 참 좋다라는 세 글자가 참 좋다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원래도 이제 저 같은 저희도 YTN 라디오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한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쓰고 쓸 때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은 필연적으로 한글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더욱 그런 게 이 한글날로 인해서 또 연휴가 만들어졌고 지난 개천절 연휴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연휴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녁 시간은 쭉 뉴스 앤 뮤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사연도 의견도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우리 말이 예쁘게 담긴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이문세의 그녀가 온다,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김동률의 답장 세 곡 띄워드립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휴일인 내일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 오전 9시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약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백범 광장을 출발해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코스를 걸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 속 남산의 정취를 즐기게 됩니다. 오늘 새벽 전북 무주군 용포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 진화 후 다시 살아났다가 모두 꺼졌습니다. 새벽 2시쯤 처음 발생한 산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오전 9시 40분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오후 1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포맨의 Here I Am 바로 이어갑니다.

포맨의 Here I Am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선수 대상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전날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가라테 청소년 대표팀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의 비엘스코 비아와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 청소년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한가라테연맹은 오늘 청소년 대표 선수 9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는 대표팀 선수들이 개인전뿐 아니라 역대 처음으로 남자부 가타 단체전에도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윤도현의 나는 나비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저는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9: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해도 금방 지는데요.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소식 들어있어서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 저문 상태

따라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서초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0분째 처리 중이고 아직 시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권 정체도 많이 풀렸는데요.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만 정체고 이후로는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40분 전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광주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안성맞춤 1차로와 2차로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반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덕소 3패에서 강일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향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 마포 쪽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모태는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각야날이었는데요. 100년 전 첫 발을 뗀 한글날의 역사,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 3.1운동의 논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억압 수위를 높여가던 1926년 11월 4일.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연구회 소속 학자와 지식인들이 경성 식도원에 모였습니다. 음력으론 그해 9월의 끝날 29일이었습니다. 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글날의 효시 각야날을 만든 겁니다. 각야, 거교, 고교. 우리 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던 음절에서 이름을 딴 각야날은 단순한 문자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3: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또 한글을 보급하고 이런 활동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2: 한나라, 즉 우리나라 글이란 뜻 등을 지닌 한글이란 명칭은 1927년 조선어연구회가 잡지 한글을 펴낸 뒤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부터는 각야날의 이름도 한글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던 일제강점기, 한글날은 우리글 보급과 연구, 그리고 문맹퇴치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더 거세진 일제의 탄압에 1937년부터는 기념식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4: 창시 개명을 통해서 그 조선민족의 신을 없애겠다는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조선학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던 그 학자들, 사전 편찬원들이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2: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빛을 본 한글날은 이보다 5년 앞서 지금과 같은 10월 9일로 바뀌었습니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작성 시점이 정통 11년 9월 상한, 그러니까 세종 28년 9월 상한으로 적힌 게 근거가 됐습니다. 상한의 마지막 날인 음력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훈민정음 반포일로 본 겁니다. 이후 지난 2005년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승격된 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 지휘

0: 지금까지 되찾으며 100년의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네, 요즘 2030 사이에서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죠. 늘크크나 밤티 같은 기성세대들은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야민정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걸 뜻하는데요. 요즘엔 많이 일반화된 댕댕이나 띵작 외에도 광역시를 팡역시로 표현한다든가 폭풍 눈물을 아예 뒤집어 써서 롬곡 움누프로 말하기도 합니다. 외래어와 한국어를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도 상당히 많죠. 지금 보고 계시는 뇌피셜이나 갓생, 멘붕, 노잼 등의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꽤나 자연스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별명에서 시작된 밤티나 아이돌의 노래 제목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뮤크크와 같은 신조어들도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100번째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의 언어 생활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 옥중 입장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제도의 수정을 원한다며 정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가석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며 진위와 다른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입장에는 논란의 불씨가 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당연히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6: 이화영 대상자는
7: 이진수 법무부
6: 특정 요건을
7: 차관입니다.
6: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예. 심사 대상이 아니
5: 이 전 부지사 측은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며 법무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절도나 강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

0: 공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법을 만들고 바꾸니 이전 부지사가 왜 자신은 안 되느냐고 따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단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포로를 송환받느니 아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며 양국이 함께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 안보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비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정부가 공식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고 자국 정부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권으로 몰아세우는 건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선을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1: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의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3: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4: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3: 전기 공급, 용수 공급,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오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5: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탄약고 예정지와 비행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메모리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6월.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지만 정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현장을 찾아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렌식과 국제 공조 지원 인력을 추가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으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최근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에 성공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일 기업은행 웹사이트를 공격한 해커의 인터넷 주소 IP가 최근 국내 금융회사 공격에 사용된 IP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시도는 지난달 29일 발생했으며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공유한 IP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0: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최대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지역과 충청, 호남에 5에서 10mm, 영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석과 개천절 그리고 이번 한글날 연휴까지 3주 연속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서 도로 위 이동량 오늘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 맞춤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2시간째 처리 중인데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성 방향은 고덕터널에서 초이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 소에서 정체고 매송유계소에서 팔곡분기점 구간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광주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난 사고도 아직 처리 중입니다. 흥천이포에서 동곤지암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이제 연휴 첫날에 해도 졌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가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음악 속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휴다 보니까 영화를 뭐 집에서든 혹은 영화관을 찾아서든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영화 내용보다 때로는 음악이 기억에 남는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영화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첫 곡은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삽입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약간의 설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노래고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한글날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인격,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보다도 제 체감상으로는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쯤에 한글보다 뭔가 영어를 혹은 외국어를 잘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무언가 좀 자랑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뭔가 뽐내려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다들 한글에 대해서 뭐 문해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한글을 잘하는 게 뭔가 뽐낼 대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한글을 좀 좋아하고 공부하려는 분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좀 늘었다. 외국어보다 한글을 잘하는 게 뭔가 자랑이 된 것 같은 그런 또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요즘 주위에서 보면 뭐 맞춤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한글에 대해서 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만큼 좋아해, 이만큼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걸 느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전히 뭐 우리 실생활에서는 외래어, 외국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쳐나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한글에 대한 관심이 오늘 한글날을 계기로 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또 팝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글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화 음악 위주로 많이 전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도 OST 세 곡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드림걸즈 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비욘세의 리슨 먼저 띄워드리고요. 영화 그리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또 삽입곡 가장 유명한 넘버 레아 살롱가의 I Dream The Dream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까지 총 세 곡 띄워드립니다.

네, 노래 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후보로 추천된 287명 가운데 나비 필레이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나비 필레이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수십 년에 걸쳐 인권 보호와 국제사법 정의 실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자 자국 기업들에게 IT 시스템 취약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부정 접속에 따른 정보 유출이 사업 중단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경영상 위협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을 기업 경영 과제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인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글날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뉴스앤뮤직 시간은 팝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실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혹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마리의 2002 띄워드립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 중 발생한 우리나라 선수단 관련 각종 경기 운영 차질에 대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오무라 히데아키 위원장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축구 시상식에서 태극기 개양이 지연돼 정상적으로 개양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끝곡 전해드릴 차례고요. 세 곡 준비했어요. 트로이 시반의 유스 그리고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준비했고요. 저는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잠시 물러갔다가 8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5: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is FM.
9: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는 요즘인데요. 낮에도 그늘 아래는 서늘해서 겉옷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 내륙 지역의 대기가 특히 더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정체도 모두 풀렸습니다. 다만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 고장난 차량도 정차 중인 곳이 있어서 도로 상황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 맞춤 1차로와 2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락나들목에서 하이패스 작업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방향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양지터널 구간 서행 중이고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문무대왕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인데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4: YTN 뉴스 FM
3: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나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란 겁니다.
7: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6: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곧이어 또 다른 글을 통해 과거 미국 방문 당시 하원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0: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 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같은 3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3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한동안 이어진 내림세는 멈췄습니다. 상승세였던 부정평가도 5%포인트 줄어든 51%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위였고 경제, 민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국방 안보와 검찰 개혁이 뒤따랐습니다.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복지와 외교에서는 긍정 논이 우세했지만 부동산, 대북, 또 공직자 인사 정책에서는 부정 논이 긍정 논을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의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3: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4: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3: 전기 공급, 용수 공급,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오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5: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탄약고 예정지와 비행 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0: 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 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I를 활용한 대응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2: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3: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4: 김명주
3: 여러
4: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입니다.
3: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5: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정보보안학과 국가의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6: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2: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

0: 뉴스와 함께합니다.
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 물가와 인접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물결도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체 비교적 일찍 풀렸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 위 강남 지역에서만 살짝 정체고 이외에는 원활합니다. 고속도로 위 흐름도 무난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서행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역에서 부근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구간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제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삼성하이패스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평택 제 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분기점 갓길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 저녁, 가을밤의 공기가 제법 선명해지는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지만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금요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좀 집에 계신가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차에 계신가요? 네. 연휴기 때문에 바깥에 계신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어요. 팝 그리고 가요 함께 준비해뒀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문자,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ll for One의 I Swear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All for One, I swear 띄워드렸습니다. 자, 연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10월은 참 늘 좋은 것 같아요. 이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꽤 큰 힘이 된달까요? 게다가 항상 이 10월쯤 되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꼭 연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연휴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랄까요? 그 한 화요일, 수요일, 뭐 목요일 이쯤에 있더라도 약간 쉼표처럼 하루 쉬어갈 수 있는 그 여유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 이렇게 이어져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사흘 정도 연차를 내신 분들은 꽤 긴 아마 10월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짧게나마 또 가까운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각각 이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 늘 이 10월은 우리에게 좀 다채로움과 기분 좋음을 선물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죠. 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계절이 됐고요. 아마 당분간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는 계속 방송마다 거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풍을 꽤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독 올해는 단풍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서 한 이제 뭐 첫 단풍은 이미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거리에서나 혹은 좀 가까운 야산이나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볼 수 있는 단풍들은 한 1, 2주 정도 뒤에 혹은 2, 3주 정도 뒤에 그때 정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단풍 예쁘게 물들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항상 이 뉴스 앤 뮤직 시간에 문자로 사진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거를 스튜디오 안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직접 다 갈 수는 없어도 전국 각지에 물든 단풍 풍경을 보내주시니까 그거를 또 한 장소에서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가을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눴으니까 가을 노래 한번 들어보죠. 김지수의 가을이 오네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소상인 단체와 택배 노조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산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1,000마리가 타고 돈사 건물 한 개동이 완전히 타 소방서 주산 4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쿨링 장치를 작동하다가 불이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서 노래 제목에 가을이 들어간 우리 노래 세 곡 듣고 왔는데 이번에는 Autumn, 팝송에 이제 가을이 들어간 제목의 곡을 두 곡 함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Autumn in New York 그리고 네킹콜의 Autumn Leaves.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이 전북현대 모터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따내며 5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16 31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39분 대전의 공격수 디오고 선수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매한 혐의로 스위스 축구대표팀의 9월부터 10월까지의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썬덜랜드 AFC의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끝곡들은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7596님이 신청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고종선님이 신청하신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배따라기의 창밖의 낙엽은 그대로인데, 세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9시 20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인데요.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간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 구간 양방향 모두 하위 1개 차로를 통제 중이고 11월 2일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무교동 사거리 가는 길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들목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

0: 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에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제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6: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7: 국민의힘
6: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5: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위원회인 81차 유엔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치열한 외교전 대결을 펼쳤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은 국경 봉쇄 공사를 군사적 침범으로 몰아가려는 간교한 책동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외교적 규탄과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투트랙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에 비교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8: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9: 조현 외교부 장관
8: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7: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연기된 한미 을지연습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됩니다.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응해 외교와 국방당국 간 투트랙 상응 조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부상을 입고도 아직 수로에 머무는 흑상어 북항이를 만나기 위해 부산 북항에는 한글날 연휴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접목한 축제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1: 커다란 흑상어 한 마리가 지느러미를 드러낸 채 인공수로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상처를 입고도 20일 넘게 수로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입니다. 부산의 명물이 된 북항이를 직접 본 관람객들은 공원에서 상어를 보는 게 그저 신기합니다.
12: 처음에는 상어 한 마리 보려고 왜 여기까지 오나 싶었는데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크기도 되게 크고 계속 저쪽으로 사람들 향해서 오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11: 북항이를 보러 온 관람객 수는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흘 연휴에도 북항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당국은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두 명이 삿발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벌이며 탐색전을 펼칩니다. 순식간에 밀어치기로 상대를 넘어뜨리며 모래판에서 승기를 거머쥡니다.
9: 한글날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있어서 왔는데 씨름 경기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자연과 함께 가을 여유를 한껏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나주 60대 부부 살인 사건의 피의자 50대 남성이 도주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50대 남성. 나주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입니다.
3: 진짜로 돈 노리고 죽이신 거 맞으세요? 계획범죄 맞으세요?
4: 부인은 왜 죽이셨어요?
2: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3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부부를 찾아갔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영산강으로 이동해 버리고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계획범죄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속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1: 경기 고양시의 고가도로에서 고장난 사다리차를 싣고 있던 견인차를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사다리차가 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는 오전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가도로에서 14톤짜리 화물차가 서 있던 견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6: 현장은 대부분 수습됐지만 벽면에 파손된 가로등 밑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 있던 사다리차는 사고 충격으로 약 5m 아래인 이곳 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5: 떨어진 사다리차가 아래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덮쳤고 덤프트럭 위로도 가로등이 떨어지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견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운전석 밖에 나와 있던 60대 견인차 운전자가 사다리차와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사고 차량 잔해 등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3시간가량 일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3명을 낸 혐의로 14톤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청학동 안벽에서 휠체어에 앉아 낚시를 하던 70대 장애인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서 70대를 구조했고 119 구급대가 맥박과 호흡 등을 확인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70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졌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에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8: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쭉 보셨고 거기서 이제
9: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8: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7: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0: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회장입니다. 땡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7: 용인 반도

0: 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1: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탄약고 예정지와 비행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메모리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6월.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지만 정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현장을 찾아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비 소식 있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강원과 충청 이남,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자정부터 월요일 새벽 4시까지 마곡나루역 3번에서 6번 출구 앞 도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2016 허준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허준런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마곡나루에서 마곡 수소충전소, 해봄공원과 마곡나루역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용산 쪽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려요. 10월 9일 금요일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이번 시간은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요와 팝을 함께 준비해뒀습니다. 사연, 신청곡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채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세비지 가든 I knew I loved you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오래된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게꽤 편안한 느낌을 항상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신 곡들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곡들은 비교적 낮에 많이 듣는 것 같고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는 내 귀에 익숙한 좀 오래된 곡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들뜨기보다는 차분해지고 싶은 그런 시간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그런 팝들, 그런 가요들 많이 준비를 해뒀고요. 보통 90년대 혹은 2000년대 정도 노래들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쭉 듣다가 저이 노래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곡도 떠오르는데요. 혹시 들려줄 수 있나요? 그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활짝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브라이언 맥나잇의 백게론,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Thank God I Found You 이렇게 세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은 수상자 발표 직후 여러분이 박수를 더 치면 상을 트럼프와 나눠야 할 수 있다고 재치있게 농담했습니다. 필라이 재판관은 아니에스 칼라마르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X 계정에 올린 3분짜리 영상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필라이 재판관은 여러분의 갈채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대중이 자격이 있다고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상 받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대전광역시 중구 정동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 등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6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9시 뉴스 앤 뮤직 시간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김조한의 Who Are You 그리고 양파의 Forever With You 두 곡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2016 KB 국민은행 박신자컵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박신자컵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몽골의 울란바타르 아마존스를 80대 64로 제압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골프 투어 베이커런트

그 클래식 두 번째 날에 네 타를 줄이며 대회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소재 요코하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4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합계 6언더파 136타를 기록한 임성재 선수는 공동 선두로 나선 미국의 키스미체 제이컵 브리지먼 선수에게 5타 뒤진 공동 13위의 이름을 올리며 전날보다 13계단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조규만 다 줄 거야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10시 20분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 며칠 부쩍 추워졌던 날씨도 누그러지면서 당분간 낮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서 그늘 아래는 서늘하고요. 단벌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도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8.6도, 대구 17.8도, 광주 19.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숲고개로 관악구청에서 신림 2교 가는 길 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이용 어렵고요.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무교동 사거리 구간은 오늘 종일 통제였는데 이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청계광장에서 3일교 구간은 양방향 통제됩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라서 도보 이용은 가능합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반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 1차로와 2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에서 국민대학교 가는 길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정감사 차 미국을 가려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균열 신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능력도 안 되면서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썼습니다. 여권 강경파를 직격한 것으로 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됩니다.
0: 금융권 해킹 전담 수사팀이 전문 인력을 포함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해외발 해킹은 매년 늘고 있지만 공격 주체는 대부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부지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늦더라도 여건이 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3: 나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란 겁니다.
4: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3: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곧이어 또 다른 글을 통해 과거 미국 방문 당시 하원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 옥중에서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1: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가석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수영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며 진위와 다른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입장에는 논란의 불씨가 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당연히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6: 이화영 대상자는
7: 이진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6: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5: 이 전 부지사 측은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며 법무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절도나 강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합니다. 주요 국면마다 옥중 자필 편지를 냈던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입을 열 기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퇴 양단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하는 건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가석방하면 공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법을 만들고 바꾸니 이 전 부지사가 왜 자신은 안 되느냐고 따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0: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AI를 활용한 대응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2: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3: 해커들이 주어는 사이트를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장입니다.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근데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4: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5: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2: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나주 60대 부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50대 남성이 도주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6: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50대 남성. 나주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입니다.
7: 진짜로 돈 노리고 죽이신 거 맞으세요? 계획범죄 맞으세요?
8: 부인은 왜 죽이셨어요?
6: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30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부부를 찾아갔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영산강으로 이동해 버리고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계획범죄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속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0: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있고요. 모레는 전국 기온 10도에서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충주 9도, 부산 19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 전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야간 작업 중인 곳이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구간 2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인데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차간 거리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출구에서 홍은 구간 3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연휴 첫날 저녁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요. 조금은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연휴가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다음 휴일도 연휴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쉬운 소식은 뭐냐? 조금 멀어요.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긴 하지만 또 연휴가 곧 다가온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아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휴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동안 이 연휴 때 뭔가 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사흘 동안 미뤄뒀던 거 다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팝과 가요 함께 띄워드리고 있어요. 첫 곡, 맥스웰, Whenever, Wherever, Whatever 준비했습니다.

네,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띄워드렸습니다. 연휴 얘기를 드렸죠. 이제 계절이 바뀌고요. 오늘도 낮에 살짝 기온이 올라오긴 하던데 그래도 이제 정말 조만간 아마 반소매 옷들 혹은 이런 것들은 입을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불도 혹시나 여름용 이불을 아직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거는 좀 빨리 조치를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미루게 되잖아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특히나 이렇게 연휴 같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 보면 뭔가 다음에 해야지.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버틸 만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 아마 이번 연휴 때 정말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일을 오늘 좀 열심히 하다가 출근을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비슷하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이 깊어졌고 이제는 밤의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밤에 잘 어울리는 음악들 띄워드리고 있어요. 가요도 좋고 팝도 좋으니까요. 신청곡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준비했어요. 이상우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단교 조치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포로를 송환받느니 아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는 침묵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초강경 대응을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비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소환을 보내겠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공식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고 자국 정부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권으로 몰아세우는 건 상식밖의 행동이라며 선을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고 대사 소환은 거듭된 국익 훼손과 신뢰 파괴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항의라면서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함께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노사연의 만남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음악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 선수의 역투를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꺾고 3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기아는 오늘 경남 창원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1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NC를 7대2로 제압하고 승리했습니다. 리그 3위 기아는 오늘 롯데자이언츠에게 덜미를 잡힌 4위 LG 트윈스를 한 경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기아는 잔여 경기에서 1승 1패 1무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자력으로 리그 3위를 확정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남자 프로농구 만년 꼴찌팀이었던 서울 삼성 썬더스가 새로운 시즌 개막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오늘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열린 2016-2027 KCC 프로농구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안양 정관장을 66대58로 물리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10시 뉴스 앤 뮤직 끝곡은 세 곡 준비했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Moonlight, 그리고 제임스 베이의 Move Together, 테일러 스위프트 All Too Well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저는 11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비 소식 있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강원과 충청 이남,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기간인데요.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날이 어두워졌을 때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분기점과 언양 졸음쉼터 부근 갓길에 각각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줄포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 1터널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밤중에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이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는 물론이고 이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멈춰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자정이 넘은 시각 쿠팡과 쿠팡 이츠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먹통이 됐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A씨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겁니다.
3: 근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을 해서 고객님 정보가 주문 고객센터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 비슷한 시각 음식을 배달하던 기사들은 길거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보며 배달하던 중 접속 오류가 발생해 고객 주소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4: 픽업을 두 개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배달 라이더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앱이 다운이 된 거예요. 서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2: 그 사이 배달이 안 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SNS를 가득 채웠고 음식을 주문받은 식당 역시 배달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도 주문을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5: 라이더 전화번호도 좀 가르쳐달라 하니까 포스의 서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2: 물류센터 작업도 멈춰섰습니다. 서버 오류로 물건을 분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6: 물건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그걸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구석에 쉬고 있는데.
2: 접속 오류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지만 쿠팡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한밤중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쿠팡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정리빌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이츠도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천 원 쿠폰을 지급하고 주문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천 원 쿠폰을 줍니다. 장애 시간대에 수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천 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 발생한 쿠팡의 서비스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 중소상인단체와 택배노조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 쿠팡 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산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해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말 100마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찾아왔다며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의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뭐 어떤 것보다
8: 최태원 SK그룹 회장보다
7: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려고 왔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 빠른 속도로 계속 늘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용소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타이밍을 뭐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대 안 가 좋다는 일부 선수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연예계에선 군 복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잊히는 이른바 군백기 대신 전성기를 뜻하는 리즈를 빗댄 군 리즈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해온 로운부터 선제업고 티어로 얼굴을 알린 송건이와 잇따라 주연작을 선보인 김영대, 뉴이스트 출신 가수 백호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스타들이 한 무대에 모인 건 다름 아닌 군대 때문입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짧게 깎은 머리와 단정한 군복 차림이 팬들에게는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11: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10: 평소라면 보기 힘든 스타들의 이색 조합도 군대에선 가능합니다. 그룹 아이콘의 김동혁과 강다니엘 백호가 호흡을 맞춘 에이티즈의 배드 안무 영상은 SNS에서

0: 조회수 60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그룹 ATBO 출신 가수 정승환은 군복무 중 행사 영상이 큰 주목을 받으며 SNS 팔로워 수가 급증했습니다. 군복이 퍼스널 컬러라는 찬사까지 나오며 새삼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겁니다. 한때 이때는 남성 연예인의 활동에 쉼표를 찍는 공백기로 통했지만 이젠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가수 우즈는 군복무 중이던 2024년 부른 드라우닝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음원 차트 역주행은 물론 인지도까지 크게 높여 한층 달라진 위상으로 연예계에 돌아왔습니다. 스타의 발목을 잡던 군백기가 이제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4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4: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5: 박정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3: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외교적 규탄과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투트랙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에 비교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7: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5: 조현 외교부
7: 장관입니다.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6: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0: 역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책임을 면해주는 빌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굴종 노선의 대표적인 인사인 정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1: 소비자가 약을 직접 고르는 대규모 약국이 최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판매로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전국에 대규모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약사 개입 없이 소비자가 바구니나 카트에 직접 약을 담습니다. 의약품 대량 구매로 인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런 약국에 대해 명칭과 표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약국 기능을 왜곡할 만한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이름과 광고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약 과다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도 마찬가지. 또 최대, 최고, 제일 큰 같은 표현도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 규제 대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만희 위원장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일으키는 수면 유도제 등이 제재 없이 대량으로 팔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 요즘 말하는 창고형 약국.
4: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3: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요.
2: 대한약사회 역시 적절한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규모 약국을 단속할 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5: 매장은 크고
4: 권영세 대한약사회장입니다.
5: 덤핑 대량 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인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면허 대여 같은 비정상 가짜 진료 행위 조사 대상에 대규모 약국을 포함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유튜브에 담배 흡연과 관련한 짧은 동영상, 쇼폼 영상 10편 중 9편은 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배 흡연 관련 유튜브 쇼폼 300편 가운데 271편, 90.3%의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12세 관람과 영화 24편 중 15편, 15세 관람과 영화 28편 중 23편에서도 흡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검진 사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질병관리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10만 명당 35명으로 49명인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62.5%까지 확대됐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과 서울이 공동 개최 추진에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유치 주도권과 막대한 재정 분담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전북의 선 제안으로 물꼬가 트인 서울시와의 2036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7: 서울시의 입장은 전북이 공동 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공동 개최의 모양새가 될 터인데 다 수용할 생각입니다.
6: 전북 역시 즉각 입장을 내고 실무진 협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공동 전선이 형성된 듯하지만 오 시장 발언의 행간이 미묘합니다. 오 시장은 비용 절감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과 전주의 2시간 이동 거리를 IOC가 선호하겠느냐는 현실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주도권이 서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북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문제 역시 뇌관입니다. 서울이 체육시설 정비 비용 등을 전북에 요구하려 한다는 소문이 전북 지역 관가 안팎에 돌면서 물밑 긴장감이

0: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전주 지역 체육시설 신축 공사마저 멈춰선 마당에 설령 이런 청구서가 오더라도 전북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기여도와 비중에 맞춘 원칙적 분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재정 분담 원칙이나 이런 건
2: 이원택 전북지사입니다.
1: 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비중에 따라서 재정 분담 원칙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건 뭐 그런 원칙은 공유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0: 올림픽 유치라는 대의명분 아래 손을 맞잡은 전북과 서울. 대회 주도권과 막대한 비용을 둘러싼 삿바 싸움 속에 전북이 실리를 챙기면서도 올림픽 유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연휴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연휴 첫날이다 보니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혹은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밀린 잠을 자거나 평소에 미뤄뒀던 일들 정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날이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 이외에 무언가 더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다들 연휴 시간 잘 이용해서 분담해서 정리하시고 시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의 첫 곡은요,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커피님이 신청하신 듀엣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 띄워드립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신청곡이었습니다. 듀엣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 저녁에 들어도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또 연휴를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처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약간은 리듬감 있는 노래들도 중간에 저희가 섞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잠들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연휴라서 뭐 편안하다 아니면 잘 쉰다 휴식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조금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면 듣고 싶은 노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입니다. 이승철의 마일럽, 권진원의 살다 보면, 조용필의 바운스 세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14도, 수원이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9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26도, 인천이 25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28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울러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약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서울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인도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40대

부부가 택시에 부딪혀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갈게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윤종신 내 사랑 못나니.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후반에 두 골을 쏟아내는 집중력을 앞세워 부천FC를 꺾고 5경기째 만에 승전골을 올리며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오늘 강원도 강릉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16 31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천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강원은 승점 46점을 기록해 리그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며 파이널 A 확정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배용준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신설 대회인 어메이징 크레이 오픈 2라운드에서 2위 그룹과 격차를 벌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배용준 선수는 오늘 충남 당진시 플라밍고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합해 6언더파 64타, 중간합계 12언더파 128타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1라운드까지 2위 그룹에 한타 차로 앞섰던 배용준 선수는 공동 2위인 김용태, 미국의 브랜던 케왈라마니 선수를 4타 차로 1위로 따돌리며 대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유현조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J 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유현주 선수는 오늘 경남 양산시 에이스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11개를 몰아치며 22점을 따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끝곡은 세 곡 준비했습니다. 박진영의 허니, 김원준의 쇼,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남았으니까 이번 연휴 보람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서울 능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인근 인도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40대 부부가 택시에 부딪혀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운전자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금광면 세종포천고속도로 조령천교 인근에서 1차로에 멈춰있던 3.5톤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3개 차로 가운데 두 곳을 통제하면서 주변 구간에서 2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사고 발생 8분 전쯤 굴착기를 실은 화물차를 1차로에 세우고 고장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경우 주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 상당수가 깜깜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2: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13: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근데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14: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15: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12: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0: 90월 A매치 4연전을 치른 축구대표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황인범, 황희찬, 김민재 등 대표팀 주축인 96년생들의 동반 은퇴설에 이어 주장 손흥민에 대한 불만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6: 축구대표팀 96년생들의 불만은 우루과이전 대패에 이은

0: 세일라전 졸전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재는 모두가 열심히 뛰지 않는다며 직설적인 말을 쏟아냈고
1: 수비수들만 뭐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뛰어줘야 된다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키로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합을 같이 해야 되고 90분 내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합해서 이겨야 되고
0: 황인범은 축구협회장 부재와 임시감독 부분까지 거론했습니다.
2: 회장님이 일단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뭐 감독님도 임시감독님으로 오셨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고 선수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전 승리 이후 서로 부둥켜 울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급기야 황희찬과 더불어 96라인의 동반 은퇴설까지 나왔습니다. 축구협회가 은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리했지만 9년째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에 대한 불만설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3: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장으로서 또 팀 동료로서 좀 미안하고 고맙죠.
0: 손흥민과 이재성 등 92년생 고찬 라인과 96라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역대 축구 대표팀에서 선후배 간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건 이들 모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정도로 각자 생각하는 존재감이 커졌고 임시 감독직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의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유엔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소행인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간교한 책동이라며 두 차례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세계 비핵화와 무기 통제, 국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위원회인 81차 유엔 총회 1위원회 일반 토의.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8: This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e urge the DPRK to cease such escalatory actions, open apology, and take responsible measures.
7: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간교한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 That is a sinister obstructive move intended to brand our fortification of the southern border downright exercise of the sovereignty as a military invasion.
7: 이에 우리 측은 북한의 군사 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10: The mine had been deliberately planted by DPRK forces

0: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1: 북측은 적대국인 한국과 군사적 주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힘으로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과 비핵화 준수를 촉구했고 북한은 자위적 주권 관리를 더욱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외교적 규탄과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투트랙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에 비교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4: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3: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연기된 한미 을지연습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됩니다.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응해 외교와 국방당국 간 투트랙 상응 조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신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4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7: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6: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자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바꿔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어제 새벽 한꺼번에 복통이 된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적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000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000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 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에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8: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쭉 보셨고 거기서 이제 전기 공급, 용수 공급,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7: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9: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7: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9: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탄약고 예정지와 비행 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메모리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6월.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지만 정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현장을 찾아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IBK 기업은행이 최근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에 성공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일 기업은행 웹사이트를 공격한 해커의 인터넷 주소 IP가 최근 국내 금융회사 공격에 사용된 IP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시도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했으며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공유한 IP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실시간 대응으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자동 차단했다며 해커가 접근을 시도한 경로에 고객 정보나 개인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미국이 아닌 유럽 재외공관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오는 10일에서 22일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미주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그제까지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SNS를 통해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자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바꿔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고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온 의원이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15: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5: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새벽 한꺼번에 복통이 된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000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000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의 서비스 접속 장애와 관련해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 결제, 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즉시 배송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의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5: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쭉 보셨고 거기서 이제 전기 공급, 용수 공급,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4: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6: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6: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산약고 예정지와 비행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 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메모리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6월.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지만 정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현장을 찾아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사일입니다.
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소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 상당수가 깜깜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9: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근데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10: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11: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8: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어제 새벽 한꺼번에 먹통이 된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000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000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했던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경우 주체를 확인하기 쉽지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

0: 상당수가 깜깜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2: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근데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3: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4: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1: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IBK 기업은행이 최근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에 성공해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일 기업은행 웹사이트를 공격한 해커의 인터넷 주소 IP가 최근 국내 금융회사 공격에 사용된 IP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시도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했으며,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공유한 IP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실시간 대응으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자동 차단했다며, 해커가 접근을 시도한 경로에 고객 정보나 개인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자국 기업들의 정보기술 시스템 취약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부정 접속에 따른 정보 유출이 사업 중단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영상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을 기업 경영 과제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인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 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로 광주의 공항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6: 조금 전에 타워에 가서 쭉 보셨고 거기서 이제 전기 공급, 용수 공급,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5: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여건만 된다면 착공을 서두르겠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7: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현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질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7: 용인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는.

0: 있는데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는 뭐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가운데 탄약고 예정지와 비행안전구역 등 63만 평은 부지조성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을 위해 공군기능을 2027년 말까지 다른 기지로 분산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메모리 반도체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6월.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지만 정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현장을 찾아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사일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3: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2: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0: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 옥중 입장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2: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제도의 수정을 원한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가석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며 진위와 다른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입장에는 논란의 불씨가 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YTN과 통화에서 당연히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4: 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3: 이 전 부지사 측은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며 법무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절도나 강도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합니다. 주요 국면마다 옥중 자필 편지를 냈던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수감의 고충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걸로 파악되는데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청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그제 YTN에 이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수감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알던 사이인 만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며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자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1: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요.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제 새벽 한꺼번에 먹통이 된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000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000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수첩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자 경찰이 직접 수사 상황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사이버 범죄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도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른바 사건 핑퐁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에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주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의 상당수가 깜깜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대근 기자입니다.
2: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3: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근데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4: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5: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2: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광주 군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해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말 100마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찾아왔다며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분의 2 규모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7: 눈으로 보는 게 뭐 어떤 것보다 말 100마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려고 왔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 빠른 속도로 계속 늘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용소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타이밍을 뭐 이건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협의를 위한 제비에 나섰습니다. 공급 부지와 민간 정비 사업 등을 둘러싼 쟁점 해소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물량은 26만 8천 호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성적은 30점을 겨우 넘긴 상황. 하반기 착공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습니다.
9: 100% 계획을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80에서 88%.
8: 앞으로가 문제인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몰려있는 서울이 관건입니다. 아직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협상 재개를 앞둔 정부와 서울시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9: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0: 발씩 물러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공급 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트랙 협상 방향을 밝혔지만
1: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2: 그렇죠.
1: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네. 또 탄천은 탄천물
2: 그 전체 인제 공급
0: 서울시는 여전히 1cm도 허용할 수 없다며 용산공원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양측 수장의 첫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월세 평균 가격이 164만 원입니다. 월세 급등을 동반한 급격한 월세화는 주거 사다리 단절을 넘어 소비 위축까지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집값을 더 밀어올릴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 사기 여파로 2022년부터 전세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40%대에서 지난해엔 60%대로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월세 거래 비중은 68.5%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월세 비중은 69.9%, 지방은 71%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최근엔 공급 부족에다 대출 규제, 임대인의 집값 상승 기대 약화와 세금 강화에 따른 현금 흐름 확보 등으로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 자체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64만 1천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주거 비용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층까지 짓누르고 있습니다.
5: 제가 신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촌은 이제 월세 100만 원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4: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서민 전 월세난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임차인의 소비 여력과 자산 형성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시급한 수도권 민간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6: 이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지금처럼 외곽이라도 가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 때문에 외곽 지역의 매매 가격까지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외곽 지역하고 핵심지 간의 주택 매매 가격 차가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갈아타기 수요로 핵심지 주택 매매 가격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집값 억제인지 서민 주거비 안정인지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2016년 10월 10일 토요일 듀엣토 에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 이슬기입니다. 네, 1010. 크, 좋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라 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였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너 아리아가 아닐까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813년 10월 10일은 작곡가 베르디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 베르디는 20대부터 70대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오페라를 썼는데, 그 긴 세월만큼 그의 음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대에 쓴 나부꼬와 70대에 쓴 오텔로 사이에는 45년의 시간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베르디가 강렬하고 직선적인 음악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면 말년으로 갈수록 음악은 훨씬 섬세하고 깊어집니다. 나부꼬를 20대에 썼군요. 이 나부꼬가 정말 엄청나게 그란데한 오페라인데 말이죠. 오텔로는 아주 무거운, 무겁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장군 이야기랄까요? 오텔로는 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오페라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 차이를 이렇게 두 곡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베르디에게 첫 번째 큰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죠. 1842년 초연된 나부꼬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1887년 초연된 오텔로 사막에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페라 오텔로 사막에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거는 데스데모나의 아리아였지만 한번 오페라 오텔로는 오텔로의 아리아 디오미포 데비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 버전으로 저의 추천입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753님 다리가 삐어 인대가 찢어져 두 달 만에 노크합니다. 낮엔 아직 덥기는 해도 걷기 좋네요. 음악 들으며 가을 마중 나가야겠습니다. 이거 인대가 찢어지신 게 회복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걷기 좋다고 하신 거겠죠? 아 이게 날씨가 요즘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갑자기 추워져서 뭔가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몸이 따뜻하다가 낮엔 덥다가 밤에 추우니까 경직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감기는 정말 너무 많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대 뼈 다치는 건 이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 근데 죄송한데 다리가 삐고 인대가 찢어지셔서 두 달 만에 노크를 라디오를 못 들으실 정도였습니까? 네.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프지 말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8005님 실디는 어떤 토핑이 올라간 피자를 좋아하세요? 라고. 저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토마토 소스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피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주문할 때 토마토 소스를 빼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고르곤졸라는 기본으로 시키죠. 소탈하게요. 실디의 피자 취향 궁금해요. 듀엣에 제발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피자의 기본은 마르게리타입니다. 토마토 소스가 없는 피자를 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리곰탕면을 먹지만 그거를 라면의 기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고르곤졸라는 피자 치즈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피자지만 이탈리아가 피자의 본고장이고 피자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가 기본이라는 것. 토마토 소스를 먹지 않으면 사실 피자를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파스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토마토 파스타가 있고 뭐 오일 파스타 있고 이렇게 뭐 까르보나라가 있는데 크림 파스타가 있는데 피자는 토마토 소스로 먹기 위한 약간 모르겠어요. 마르게리타. 거기 말 그대로 진짜 기본 도우에 토마토 소스만 발려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게리타는 이탈리아 피자협회가 인정한 전통 나폴리 피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피자를 먹으면서 미국에서 개발한 미국식 피자를 먹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토마토 소스가 없는 피자라 그럼 여러분 매콤하지 않은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면을 먹는데 매콤하지 않다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라면이라고 하지 않는 느낌. 제 생각이었습니다. 피자 저는 일단은 치즈 쪽인 것 같고요. 치즈가 많은 뭐 꽈트로 치즈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어디서 피자를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피자를 먹는 화덕 피자면 저는 일단 마르게리타와 고르곤졸라 것 같고 미국식 피자를 먹는 어떤 이런 체인점 피자라면 페페로니와 치즈로 보통 어렸을 때는 콤비네이션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하와이안은 안 먹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안 파가 아니잖아요. 해롱이님 제발처럼 애절하고 감정이 짙은 노래도 좋고 기회가 된다면 봄처럼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도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봄처럼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라 사실 뭐 듀에토에게는 봄 노래가 있죠. 봄이 분다. 봄이 올 때 틀어드리는 봄이 올 때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게 하긴 나긋나긋하거나 예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노래가 웬만큼 다 애절해서 추억을 걷다도 나긋나긋 애절, 나긋나긋 나긋나긋 예쁜 노래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룸님, 졸다가 설공천 꿈꾸고 계세요. 웨이크업 모두 일어나. 추억의 설공천이네. 듀엣토 노래들도 클래식 버전 앨범 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랑 공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클래식 버전 앨범이라는 게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클래식 곡들을 가지고 있는 앨범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듀엣토 노래들도라고 하셔서 기존의 노래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노래들을 해달라고 하는, 어쨌든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사실 저희 노래가 웬만한 가요 앨범에 비하면 스트링이 오케스트라 수준이라 사실 클래식 버전이에요. 이게 가요들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스트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 음악들은 들어보시면 오케스트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확실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들려면 노래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저희들도 공연을 하다 보면 오케스트라랑 원래 곡을 맞출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반주 MR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랑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곡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공연이랑 라디오랑 많이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아스트로 빠지림, 지난 추석 연휴에 K가곡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노래 중 슬리가 불렀던 내 맘의 강물이 제일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듀디 노래들 대부분이 가을에 듣기 좋은 듯해요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가곡도 아는 노래를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아는 노래니까. 제가 불렀던 내 맘의 강물은 제가 불렀던 걸 들어보셨으니까 좀 더 익숙하니까 듣기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맘의 강물이 노래가 이뻐요. 이거야말로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인가? 수많은 나. 네. 어쨌든 뭐 2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볼까 합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조수미쌤 데뷔 40주년인데 한 번도 실제로 공연해서 보질 못했네요. 일단 저는 듀엣토 데뷔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를 목표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디보의 이사벨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조수미 선생님이 데뷔 40주년으로 공연을 하고 계시죠. 아, 제가 조수미쌤 공연을 실제로 봤던 때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드미트리 호보로프스키랑 같이 공연하실 때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열기가 대단했었죠. 어쨌든 듀엣토 30주년이면 아직 20년은 남았네요. 20년 뒤까지면 뭐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운동을 시작해서 20주년, 30주년까지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수분들이 이제 40대 접어든 가수분들이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가요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성악가들은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악가가 40대를 잘 넘기면 60대까지 노래할 수 있다. 또 60대를 넘기면 또 80대까지 노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한 번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제가 봤을 때 건강이나 이런 체력관리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예전처럼 노래를 일부러 파워풀하게 그냥 냅다 이약 부르진 않는 것 같고 좀 더 아름답게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힘으로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 게 결국 목에 치명적이거든요. 듀엣웨더 클래식 우물정 05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제발, 이어서 일디보의 이사벨 듣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한글날 연휴 특집으로 우리 가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곡들로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특집 슬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들이 나올지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젤은 낭만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아돌프 아당의 발레 음악 지젤 1막 시작 부분을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미국 제재에 ICC와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결과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발표한 거죠.
4: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발표 몇 시간 이후에 영상 메시지를 내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오늘 ICC를 가짜 재판소라고 비난하면서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5: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4: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ICC 제재에 협조를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ICC를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CC에 가입해 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협조를 기대하는 특정 동맹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은 동결되고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도 6개월 안에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콜럼버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SNS 트루스 소셜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나비 필라이와 노벨위원회가 노벨상의 의상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글을 공유하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2: 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에도 국제형사재판소가 해체돼야 한다면서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오늘 이번 미국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잔혹행위 처벌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4: 아카네 소장은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소를 설립한 국가들에게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당사국 125개국과 협력해 ICC가 운영되도록 할 거라면서 미국이 ICC와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4: 덴마크와 영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가 발효될 경우 ICC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ICC 제재 무력화를 위해

0: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 시설 상태에 따라 단기간 내에 경유 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 경유에 대한 이번 발표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깨끗한 석탄을 외치며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2: 하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 신종 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효용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화석연료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Is this good for fossil fuels? And in short, I really think not, because the high prices and the uncertainty brought about by this war are helping to push other countries away from fossil fuels.
3: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장에 걸프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줬고 화석연료 수입국들은 이번 전쟁으로 3,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9월 기준으로 33개국이 중동 분쟁에 대응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5: People and countries respond to economics, to price, and a high oil price now back over $100 a barrel for the Brent crude push people towards alternative forms of energy.
3: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함께 떠오른 에너지 판도 변화가 기후위기 극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 지역을 미주에서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두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곧이어 또 다른 글을 통해 과거 미국 방문 당시 하원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외교부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외교적 규탄과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투트랙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의 비교

0: 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0: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연기된 한미 을지연습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됩니다.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응해 외교와 국방당국 간 투트랙 상응 조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 단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포로를 송환받느니 아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서한을 보냈다며 양국이 함께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 안보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비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부가 공식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고 자국 정부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권으로 몰아세우는 건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선을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고 대사 소환은 거듭된 국익 훼손과 신뢰 파괴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항의라면서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함께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3: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은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제 새벽 한꺼번에 먹통이 된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적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000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000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0: 와 국제 공조 지원 인력을 충원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28명이었던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등 전문 인력을 15명 추가해 모두 43명으로 꾸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 등 국제 공조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과 우려가 나오고

0: 따른 핵심 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경찰이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Well,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희입니다.
4: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웨일스의 전통 노래 시어간, 바리톤 브린터펠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시어간은 웨일스어로 자장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웨일스 출신의 바리톤 브린터펠은 웨일스어로 된 자신의 고향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하는데요. 브린터펠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들려드리는 바리톤이죠.

사실 저는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거의 뭐 190에서 2m 되지 않나?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바리톤이죠. 굉장히 제가 성악을 했을 당시에 아주 핫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너무 유명한 바리톤이죠. 브린터펠은 오페라 무대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에도 이런 웨일스의 노래들을 꾸준히 불렀고 고향의 노래를 모은 음반도 여러 장 남겼습니다. 아, 브린터펠이 그 영화배우 유명한 잭 블랙과 굉장히 닮았어요. 네. 성악가에게는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고 또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기 나라의 노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1부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 한글날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슬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 제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우리 가곡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곡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제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 곡인지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음미하며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노래를 많이 골라왔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곡, 아까 참 신기하게도 이 곡을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1부에서 내 맘의 강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제가 아마 팬텀 싱어 끝나고 오케스트라랑 공연을 할 때 처음 불렀던 한국 가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공연 전에는, 팬텀 싱어 이전에는 부르긴 했지만 팬텀 싱어 이후에 처음 불렀던 한국 가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인 작사 작곡 내 맘의 강물. 이수인 선생님은 고향의 노래 별을 비롯해서 많은 가곡과 동요를 남긴 작곡가입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서정적인 선율을 만드는 데 뛰어났죠. 이 내 맘의 강물이 정말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수인 선생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대표적인 가곡인데, 제목에 등장하는 강물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지나온 세월과 인생을 겹쳐놓은 작품이죠. 네, 수많은 날은 이미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노래. 음악에서도 이런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위로 길고 서정적인 성악 선율이 이어지는데,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이런 노래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사의 뜻이 음악에 좀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곡 있잖아요. 음악과 가사가 잘 어울리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따라라라. 이 곡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생 때 불렀었던 곡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곡이었고 어렵기도 하죠. 그냥 마냥 이렇게 밝고 그런 게 아니라 쫙, 자, 이 곡을 아주 강물 같은 목소리죠. 내 맘의 강물, 강혜정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 그리운 마음.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철 씨, 김동완 작곡, 그리운 마음. 이기철은 고향과 자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인 언어로 많이 노래한 시인이고요. 작곡가 김동완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제목 그대로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바람과 냇물이라는 자연의 풍경에서 시작하죠. 바람은 청산을 향해 불어가고 냇물은 천리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화자는 자신도 그 냇물을 따라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죠. 특히 불어불어 흘러흘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가사가 인상적인데 바람이 불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말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살려내죠. 격렬하게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리움을 조용히 꺼내놓는 듯한 서정수성이 이 작품의 매력인데 저는 이 곡을 저희 고성현 교수님 때문에 처음 접했고 이게 노래가 되게 좀 부르는 사람에 따라 물론 모든 노래가 다르지만 이게 보통 노래가 바람은 불어 불어 청산을 가고 냇물은 흘러 흘러 천리를 가네 이런 건데 약간 이 바리톤 선생님은 바람은 불어 불어 거의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되게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아 이런 게 아 이 얇은 손수건에 막 이런 되게 저희 선생님은 가곡도 약간 오페라처럼 부르시는 스타일이셔서 노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졸업연주 때 한국가곡을 이 곡을 불렀던 걸로 이 곡은 대학원 때 불렀던 것 같네요. 졸업연주 때는 신하리랑을 불렀던 것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너무 오래전입니다. 아무튼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운 마음 최현수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곡 물방아. 이 곡도 아마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인섭 작사 김원호 작곡의 물방아. 정인섭은 시와 동요, 아동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문학가고요. 김원호는 언덕에서 풀따기, 초혼 등 우리말 시에 곡을 붙여 여러 가곡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물방아는 제목 그대로 물살을 받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방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생동감 있는 풍경이 펼쳐지죠. 그런데 노래가 이어질수록 물방아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미지로 바뀌죠. 한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는 물방아에 쉴새 없이 흘러가는 사람의 인생과 세월을 겹쳐놓은 것인데 마지막에는 물방아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불렀던 게 콩쿠르에서 이제 한국 가곡을 불러야 돼서 콩쿨 곡으로 고르다 보니까 약간 콩쿨에서는 여러 곡을 한 자리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본선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를 두곡 불러야 되고 가곡 하나 또 다른 외국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야 될 경우에 한국 가곡이 너무 긴 노래를 부르면 사실 부르는 사람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지치니까 그냥 짧고 임팩트 있는 곡을 고르다가 이것도 고르게 된 노래죠. 이 노래가 깨끗한 언약물이 미나리강 미나리강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불렀지만 미나리강이 어딜까요, 여러분? 네. 미나리강은 도대체 어디 있는 강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게 제 기억으로 대학교 마지막 때 중앙 콩쿠르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보니까 영상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영상인데요. 제가 이 곡을 부르고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콩쿠르에서 본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안 좋은 기억이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참 못했다. 너무 부끄럽다. 옛날 노래를 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이 물방아는 제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K가곡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꺼냈습니다. 희게 웃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주 검게 웃었죠. 검게 울었다. 네. 자, 물방아 안형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번째 곡, 뱃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석호 작사, 조두남 작곡의 뱃노래. 조두남은 선구자, 그리움, 제비, 옛이야기 같은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의 작품은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우리 민요 고유의 장단과 가락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뱃노래 역시 그런 조두남의 음악적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노래는 푸른 하늘과 물새, 넓은 물길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이야 데이야, 에이야 데이야 이렇게 흥겨운 후렴과 함께 노래를 저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1절에서는 배에 청춘을 싣고 황포강을 지나 임을 찾아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멀리 펼쳐진 물길 넘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워하죠. 2절은 좀 다릅니다. 달빛이 물 위에 비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 찾아가자, 고향에 가자로 마음이 옮겨가고요. 순풍에 돋달고 파도를 헤치며 멀리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목은 흥겨운 뱃노래지만 가사의 중심에는 임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그리움을 오히려 더 이렇게 힘차게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너무 그리움을 슬프게 써버리면 너무 슬퍼지니까. 이 노래 또한 제가 콩쿨 나갈 때 단골로 불렀던 한국 가곡이에요. 이 노래도 임팩트가 있고 짧고 굵어서, 이게 뭐랄까, 뭔가 그게 아리아가 워낙 이게 깊고 저런 노래다 보니까 이 가곡들로 인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느낌이죠.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근데 이게 진짜 헷갈려요. 이게 완전 같은 멜로디에 1절, 2절이 정말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성악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안 틀리려고 이 노래 할 때마다 항상 가사 안 헷갈리려고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이야 테이야. 자, 뱃노래 김민석이 부릅니다.

다섯 번째 곡, 청산에 살리라. 김현중 작사 작곡, 청산에 살리라. 네,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한국 가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현중은 원래 바리톤 성악가로 활동했습니다. 작곡가와 음악 교육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한국 가곡을 남겼죠. 청산에 살리라는 제목 그대로 세상의 번뇌를 떠나 푸른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첫 부분에서 화자는 수풀이 우거진 청산에서 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그 청산처럼 푸르기를 바라죠. 이 곡이 만들어질 당시 김현준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배경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이상의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곳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청산이라는 공간에 담겨 있는 건데 실제로 악보 첫머리에도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뭐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양대학교의 이사장님이시자 네, 총장님이셨던 그런 곡이라 한양대 성악과를 나온 친구들이라면 이 곡을 학창시절에 뭐 농담삼아 100번은 불렀을 겁니다. 이 곡을 모르면 약간 한양대 성악과가 아닌 그런 느낌이라 왜냐하면 어떤 행사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특히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김현준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크게 장례식을 치렀을 때 성악가 1, 2, 3, 4년 전체 그리고 교수님 다 나오셔서 이 청산에 살리라를 다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 가곡을 많이 불렀는데 청산에 살리라는 정말 어떤 학창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곡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리톤 노래긴 하지만 뭐 테너키로도 바꿔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리라 연광철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10월 10일 토요일 실기데이 2부 뉴더클 토요매거진,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실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다고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효근 작사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곡은 뭐 제가 팬텀싱어 이후에 알게 된 곡이거든요.

네,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왜 그랬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너무 힘들었나? 아, 맞아요. 이 노래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그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연습하고 뮤지컬이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공연을 닫고 나서 집에 있다가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뭐 이렇게 음악회에서 불렀을 때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곡을 듣고 위로받으세요 하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곡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르기에도 어렵기도 해요. 약간 오히려 그런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아주 우렁차게 마지막을 끝내죠. 그러니까 테너가 부르기에 원래 소프라노 김순영 누나가 이 곡을 처음 녹음해서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주 테너들도 많이 부르고 테너 노래죠, 완전. 이거는 진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서 저를 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뭔가 노래를 할때 항상 넣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자,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0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듀엣 유슬기였고요. 저는 인태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북 내륙에 5mm 안팎,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제주는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소식 들어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3.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고요. 수원, 전주, 대전도 26도까지 오릅니다. 오후에는 안동과 대구, 광주, 목포, 여수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대체로 막힘이 없습니다. 어제 이맘때는 고속도로가 일찍부터 밀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설악이나 내촌 일대로 안개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잘하셔야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이나 목포 쪽 차량 흐름 좋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첫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인권 변호사이자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인 나비 필라이였습니다.
8: 필라이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증진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비 필라이를

0: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 올해 수상자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입니다.
0: 1941년 남아공 인도계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인은 흑인 분리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이후 남아공 고등법원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전쟁 범죄 같은 반인도적 행위에 맞서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지내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필라이의 수상이 국제법과 관련 기구를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필라이는 노벨 평화상에 공공연히 눈독을 들여온 트럼프에 대한 농담으로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조금만 더 쳐주신다면 트럼프와 이상을 나누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비 필라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0: 남아공은 이로써 1960년 알버트 루틀리, 1984년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 1993년 공동 수상한 넬슨 만델라와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에 이어 다섯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네, 앞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죠. 이번 발표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3: ICC는 설립 국가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유럽연합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상자가 몸담았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4: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가 미국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미군을 전쟁 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가짜 재판소라고 비난했습니다. 먼저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4: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병력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ICC 제재에 협조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CC에 가입해 있는데 루비오 장관은 협조를 기대하는 특정 동맹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은 동결되고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콜럼버스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 트루스 소셜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나비 필라이와 노벨 위원회가 노벨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글을 공유하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천극처럼 느껴지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ICC 쪽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 네, 말씀하신 대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에도 국제형사재판소 해체를 주장하면서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오늘 이번 미국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잔혹행위 처벌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seeking to
1: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도쿠모 국제 형사 재판소장입니다.
4: 아카네 소장은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소를 설립한 국가들에게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당사국 125개국과 협력해서 ICC가 운영되도록 할 거라면서 미국이 ICC와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록 예턴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4: 덴마크와 영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가 발효될 경우 ICC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ICC 제재 무력화를 위해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시설 상태에 따라 단기간 내 경유 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수입 거래가 내년 4월 7일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이번엔 국내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에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4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7: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 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6: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고강도 메시지인데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5: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

0: 시작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

0: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도심과 강남권 곳곳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신교동 교차로와 효자파출소 방향으로 행진이 이어집니다. 또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바로 경복궁 교차로를 지나 송현공원까지 행진이 이어지는 만큼 오늘 오후 시간 도심권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도 강남권 도로에서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후 2시와 3시까지 신논현역 7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고요. 이 시간대에 교대역 7번 출구 방향으로도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와 2시 30분까지는 서초구 파고다 타워 앞에서 집회가 있은 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우성아파트 사거리와 신논현 쪽으로 돌아오는 행진이 있는 만큼 강남권 도로 오후 2, 3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위로는 크게 막히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동 차량이 적은 상태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북대구 부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 날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 시간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하의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0: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의 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7시 때 첫 타임 아하의 악토버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른 이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매시간 20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어요. 뉴스앤뮤직에 내가 원하는 신청곡이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음악 더 만나보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도 살펴봅니다. 아렐라 브루니 어텀, 아우터 하멜의 브릿지. There is a wind.

아우터멜 브리지, 앞서 흐른 곡 카를라 브루니의 어텀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시설 상태에 따라 단기간 내에 경유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 반등과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3% 상승한 51,654.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9% 오른 7,811.54에 나스닥 종합지수

은 0.64% 상승한 27,366.17로 마감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에 있던 40대 부부를 덮쳐 남편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능동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인도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인도에 있던 40대 부부가 택시에 부딪혀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는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하다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김동률의 그게 나야, 이소라의 트랙 9.

김동률의 그게 나야, 이소라의 트랙 나인,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수감의 고충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청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YTN에 이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수영 생활이 힘든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측은 알던 사이인 만큼 어려움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라며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자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 후보로 추천된 287명 가운데 나비 필라이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탁월한 용기와 강직함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국제법 질서 구축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 집단 학살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귀중한 1승을 따내며 준 플레이오프 직행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기아는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7-2로 승리하며 4위 LG를 한 경기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미 가을 야구 진출이 무산된 롯데는 LG를 9-1로 크게 꺾었고 SSG는 삼성을 3-1로 꺾었습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늦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7도, 부산 20.3도로 시작했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서울은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모레 월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9849님 신청곡 유재하의 지난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 제5편 혈변 없다고 안심? 대장암 놓치기 쉬운 진짜 신호.
2: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재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보통 증상이 있어야 저희가 의심하잖아요. 네. 증상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3: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같은 증상은 종양이 어느 정도 커서 대장을 막기 시작해야 발생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꼭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언제부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3: 국내 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는 50세부터 무료로 분변 잔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변 검사로는 용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 네.
3: 보통 5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면서 미국 대장암 학회에서는 45세로 낮춰서 권고드리고 있어요.
2: 예.
3: 직계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어린 20에서 25세부터 1, 2년 간격으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2: 아, 이거 치질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대장암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3: 피가 변에 섞여 있으면서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져 있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고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은 치질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내시경 할 때 이제 용종 뗐다라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용종이 있으면 걱정되는 건가요?
3: 용종이 자주 발견되면 대장암 위험군은 맞습니다. 하지만 암이 되는 용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암이 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 형제 중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으면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아지거든요.
2: 예.
3: 용종 절제를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 마지막으로 이것 좀 바꾸시고 꼭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가이드 한번 주시죠.
3: 1분 발암 물질로 알려진 가공육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WHO 기준으로 하루에 50g 복용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률이 약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네. 2분 발암 물질로는 붉은 고기가 있는데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양고기 주당 500g 이하로 드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5분 찜, 데치기 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폭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등 섬유소를 하루 3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2: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재희 교수였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

0: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이지만 오늘과 내일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 월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원, 전주, 대전은 26도까지 오르고요. 오후에 안동과 대구, 광주, 목포, 여수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 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 쪽이고요. 현재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관련 차량들만 현재 7대 정도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 3차로를 막아놓고 녹지 작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쪽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로 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이제 일부 구간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에서 반포까지 짧게 막히고요. 멀리 경산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동서천 분기점에서 군산까지 2km 구간 속도 줄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8: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외교적 규탄과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투트랙 상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9: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에 비교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0: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연기된 한미 을지연습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됩니다.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응해 외교와 국방당국 간 투트랙 상응 조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뒤에도 북한과 연결된 친압록강 대교의 빗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4: 번호판 없는 중국 화물차 100대가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북제재 위반 소지도 제기됩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5: 화물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느릿느릿 건너고 옆 도로에선 트럭들이 조심스레 달립니다. 1943년에 지은 낡은 다리인데다 길이 비좁고 일방 통행인 탓에 교대로 북한과 중국을 오갑니다.
6: 요즘 물동량이 많아졌죠. 세관 쪽에서 화물차도 적지 않아서 줄도 길게 선다고 하네요. 단둥 주민입니다.
5: 하루 통행량 2만 대 설계인 신압록강 대교가 열리면 이런 적체는 풀릴 거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 쪽 둔치엔 대형 화물차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도색도 깔끔하고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새 차들입니다. 규격표에도 적재 중량 40톤, 불과 한 달 전에 갓 생산된 거로 표시돼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디젤 엔진을 탑재한 트럭 100대를 대량으로 팔았다는 기념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물류회사에서 운용할 화물차가 아니라 북한 수출용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6: 대북 소식 통입니다.
5: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산업기계, 운송 차량 등은 북한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화물차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된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물류회사로 위장해 반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추적 감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북중 접경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후보로 추천된 287명 가운데 나비 필라이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탁월한 용기와 강직함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국제법 질서 구축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 학살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나비 필라이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대판관을 지내면서 수십 년에 걸쳐 인권 보호와 국제사법 정의 실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와 주최 측인 노벨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 작성자는 노벨위원회는 유엔의 나비 필라이에게 노벨평화상을 줌으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켰고 한때 위대했던 노벨평화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라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가 테러리스트들을 찬양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별도의 설명 없이 공유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0: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걸로 풀이됩니다.
1: 이스라엘 외무부는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에서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나치 독일의 선전과 선동에 앞장섰던 괴벨스의 필라이 재판관을 빗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09년 발생했던 미군 기지 내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을 공개 처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실제로 이루어지면 90년 만에 공개 처형인데요.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정부 이미지를 심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2009년 11월 텍사스 포트후드 육군 기지에서 미군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군의관 니달 말릭 핫산 소령의 무차별 총격에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 총기 난사범에 대한 공개 총사를 예고했습니다. 예정된 집행 시기는 12월 3일로 범행 날짜와 다르지만 장소와 요일, 시간은 그대로 맞춰서 응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Of course, we're going to do it at Fort Hood.
4: 당연히 포트후드에서 집행할 것이고 목요일에 집행합니다. 범행 시간이 오후 1시였으니까 집행도 오후 1시에 할 겁니다.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총사령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2: 군인에 대해 총사령을 집행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형 집행은 90년 만의 일이고 공개 총살은 160여 년 전 미국 남북전쟁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5: North Korea,
4: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란도 공개 처형을 하죠. 미국이 그런 국가들과 같은 부류에서 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국에선 지난달 말 한 사형수에게 두 번이나 약물을 투여하고도 사형 집행에 실패한 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범 핫산에 대한 미 육군의 총사령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총사령도 집행하는 강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지지층에 심는 정치적 의미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역겹고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뭔가요? 유료 시청인가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장면을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대중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가 12월 공개 처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할 거라고 보도했는데 법체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생중계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의 밀착을 과시하며 중동전쟁 종식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하지만 중동의 또 다른 전선에선 친이란 후티와 사우디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악수하고 마주앉은 러시아와 이란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며 러시아도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의 진심을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4: 러시아는 이란이 자신들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이란의 책임이 전혀 없이 발발한 이번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블라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6: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매번 공격을 단행했지만 이란은 결코 협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재국을 통해 만나 합의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마수르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입니다.
6: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공항에선 친이란 후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항공기가 파손되고 항공편 운항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후티 대변인은 리야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성공적으로 타격해 항공교통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전날에도 리야드의 공항 등을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우디의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군의 반격에 사우디 본토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향한 공격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한 파키스탄과 터키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관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위한 파병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원유 수급에 또 다른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시설 상태에 따라 단기간 내에 경유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 경유에 대한 이번 발표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Well,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점심 또 안 먹어요?
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충청을

0: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로도 곳곳으로 안개가 좀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으로도 차량들이 8시 초반부터 모아지기 시작해서 여주분기점을 지나는 2km 안에서는 속도가 내려가고요. 서여주나 북여주, 남양평, 양평 일대로 안개가 짙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가는 길에서도 안개가 있습니다. 설악이나 내촌 일대로 안개가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 충분히 두셔야겠고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으로는 짧게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산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사고 처리가 좀 오래 걸리고 있고요. 경기권으로 와서는 기흥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모아집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이제 초월터널이나 동곤지암 그리고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교통량이 좀 많아지면서 속도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대체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장안교 부근 3차로 쪽에 작업의 여파가 좀 길어지면서 현재는 월계 1교 지나면서부터 속도가 차츰 떨어져서 중랑교까지는 정체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계속 공항 쪽으로 가양 대교 부근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공항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여러 번의 연휴를 보내면서 주변 풍경이 좀 달라졌다는 게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은행잎은 어딘가 더 노랗고 단풍잎은 끝이 좀 붉어졌는데요. 코스모스 핀 것도 놓치면 아쉬우니까요. 한동안은 시야를 좀 많이 넓혀야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한글날 연휴 이틀째 날 주말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간도 역시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Hoot and the Blowfish, Hold My Hand.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봄에 하얗게 꽃을 피웠던 벚나무가 여름에는 그렇게도 푸르르더니 어제 보니까요, 잎이 붉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제 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잎마저도 다 떨어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또 사계절을 보냅니다.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계절을 느끼고 계실 여러분들 곁에 좋은 음악 전해드릴게요. 신청곡과 사연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준비된 팝으로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제재를 발표하면서 ICC가 정치화돼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기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ICC 자산이 동결되며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는 6개월의 정리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국제재판소에서 판사로 활동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비 필라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에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렌식과 국제공조지원 인력을 추가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15명 추가해 총 43명으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이 시스템 장애로 상품과 음식 주문이 취소되면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에 나섭니다. 쿠팡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이츠도 음식 주문 후에 취소된 고객에게는 3,000원 쿠폰을 지급하고 주문을 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000원 쿠폰을 줍니다. 쿠팡 측은 이번 접속 오류에 대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됐으며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8시 35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8시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앱 채팅창에 청취자 한 분이 10월 한 달 동안 결혼식이 3번 있어서 거의 매주 축하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갔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직접 축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가 끝나니 신부가 두 팔 벌려 신랑을 안아줬습니다 하시면서 결혼식 보고 오신 직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 저는 꼭 이렇게 남의 결혼식을 가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슬퍼서 우는 건 분명 아닐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막 시작한 그 부부가 예쁘기도 하면서 아들, 딸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눈물, 콧물이 나고 그런데 우리

애청자이신 4723 황님은 어제 그 결혼식에서 눈물 안 흘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불렀다는 그 축가 로이킴의 Love, Love, Love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만나볼 노래 이문세의 Warm is Better Than Hot 그리고 이어서 신청곡 로이킴의 Love, Love, Love까지 노래 두곡 만나봅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즐기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8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을 명분 삼아 정부 인사와 정책 결정에 개입하려 하거나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이달부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경유를 추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이후 러시아는 경유 수출 제한 조치를 즉시 풀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박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 중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 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유 시설들이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11월과 12월에는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대구는 28도, 광주는 27도로 9월 초순 정도의 기온을 보이며 약간 덥겠습니다. 제주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은 서울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네,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띄워드리고요. 저는 9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한낮에는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과 수원은 26도, 춘천은 25도, 강릉 2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는 동화 면세점을 출발해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을 거쳐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신교동 교차로 효자파출소 쪽으로 행진 또한 이어집니다. 오늘 종로 쪽 가시는 분들은 오후 3시경에 행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일부 구간 차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이제 좀 안개는 거쳤습니다. 다만 남양주 요금소에서 짧게 밀리고 있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짧게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꾸준하게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천안 부근 4차로에 8시 36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북천안을 지나는 4km 안에서 답답합니다. 아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겁니다.
3: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4: 법원이
5: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장입니다.
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